로 바라보셨습니다. 한 번의 성경학교가 한 아이의 평생 신앙을 세울 수도 있고 한 번의 수련회에서 드린 기도가 한 청년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부터 시작되는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여름을 보내게 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랑의 뜰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에 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쳐다보기만 하고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 아이들과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자질이 부족한가, 열정이 식은 걸까, 내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걸까, 이런 스스로의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의 결과보다 자리를 지키는 충성을 먼저 요구하시거든요. 씨 뿌리는 사람은 오늘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뿌려진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선생님의 기도 한 번, 또 따뜻한 눈빛 하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준 시간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여름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모든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세요.

0: some summer special.
1: 사랑해들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말씀이 녹아져 있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이고야,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에돔 왕이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먼 길을 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지치고 낙심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바꿔버린 것인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와, 불평이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익숙해질 때 이 감사가 줄고 불평이 커질 수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내 인생의 찬양.
1: 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모세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교회와 선교 세대를 준비하는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와 기술이라는 두 가지 달란트를 통해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섬기고 싶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어서 놀림을 받거나 하는 사례들은 중학생 시절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놀림도 당하고 거꾸로 읽으면 세모이기 때문에 도형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특별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팡이를 좀 가져와 봐라, 물을 좀 갈라봐라 이런. 제가 미국을 자주 출입하는데도 이민국에서 제재하지 않는 이유가 제 이름이 굉장히 성경적이어서 하이패스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와 사명 감당에는 너무나 적합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은 제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 여정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성장하며 축복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시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CCC에서 훈련을 받으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이후 교회와 기독대안학교, 선교단체 등에서 IT 분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와 기술을 함께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로 다음 세대를 섬기며 동시에 AI 교육 플랫폼 등을 개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싸움에 새로운 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는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사례들이 교육 현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한 영혼,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잠재적인 부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많은 분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현상을 인식합니다. AI 플랫폼,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한 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교육 플랫폼에 적용된 AI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하여서 기독대안학교의 플랫폼들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 겨자씨교회 중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수련회는 7월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네, 아이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팔로우 지저스라는 주제 아래 기도하는 세대, 복음으로 무장된 세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반기에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헌신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되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지만 복음으로 힘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에게서 찬양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자 제 삶의 고백입니다. 기쁠 때도 찬양했고 눈물 날 때도 찬양했습니다. 저는 찬양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가사의 내용에 보면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CCC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2만 학우 중에 1만 명을 전도해야겠다는 꿈을 허락하여 주셨고, 1년 동안 복음으로 살게 하신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성공보다 순종이 중요했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대학교 4학년 1년의 시간을 노방 전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1년이 365일이라면 하루에 30명씩을 전도하게 하셨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며 한 시간에 3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특별히 물리학 중에서도 양자역학을 논문을 쓰면서, 저는 CCC에서 훈련 받았던 것처럼 대학생을 전도하며 교육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교수의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4학년 때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 다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 꿈을 위하여 살았고 제 성공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모든 경험이 목회와 사역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도 하게 하셨고 만든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술을 좋아하는 마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특별한 인사이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의 구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IT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한 성도의 신앙을 돕고 교회의 행정을 자동화하며 말씀과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행정과 교적 시스템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의 구조입니다. 이제는 그 모아진 데이터를 통하여서 한 성도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통하여서 한 성도의 성장을 어떻게 교회가 도울 것인지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목회자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이러한 개념이 확산되기 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많은 교회에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가 급속도로 발전한 시대 속에 한국 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앞으로 전기나 인터넷처럼 누구나 사용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AI가 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말씀의 기준 위에 AI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비전은 한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유럽은 열방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을 통해 미국은 복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4차 산업 이후에 한국교회를 통해 AI 시대에 꼭 필요한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시대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언어적 차원입니다. 사실 언어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이 단절되었던 세대에서 이제 AI를 통하여서 다 민족, 다 세대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어 번역의 시스템은 1대1, 한 국가와 다른 한 국가의 번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국가와 한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다 민족에게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개의 언어가 다국어로 동시에 번역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연구하였습니다. 현재는 교회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의료나 법률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현재 외국인들 노동 문제에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설 현장에서 팀장과 노동자 사이의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 앱을 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필요성보다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필요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교회에는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줄어가면서 다양한 민족을 섬기는 일이 주된 사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시간 통역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선교에 갔을 때 현지 친구와 현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연결되게 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기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주민 사역에 이 부분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현장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술을 접목시키는 상담에서부터 기술을 이관하는 부분까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사역이니까 공짜로 해야죠.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님과 묵묵히 사모로 살아오신 저희 어머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남동생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막내 여동생은 찬양 사역자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저를 붙드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세 번째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광주겨자씨교회 중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을 늘 옆에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늘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소망을 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계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모습이 참 귀한 분이세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목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길 축복하면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목사님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시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0: 있어.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네, 이 찬송은 한국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나 감사예배 때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단순히 지난 날을 추억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펴고 이 찬송의 제목 아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 작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은 에벤에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과거에 승리를 자랑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구절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사사오 데스다브로입니다. 사사오의 삶에는 깊은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존경하던 스승 우지무라 간주의 딸 로스코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게 된 일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사오는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자리와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찬송의 2절을 읽으면 사사오가 걸어간 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랑 없는 거리와 험한 산길은 그가 멀리서 본 풍경이 아니라 직접 걷고 지나온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5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고백을 들으면 편안한 자리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말이 아니라 굽이진 삶의 길에서 여기까지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사사오가 남긴 가사는 박재훈 목사님의 선율을 만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감사 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재훈 목사님은 우리말의 호흡과 운율이 살아있는 선율을 쓰기 위해 평생 고심하셨는데요. 특히 이 찬송은 말의 억양과 선율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번역된 가사임에도 낯설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인 노래처럼 편안하게 부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말의 호흡과 은혜의 고백이 참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악보에서도 그 섬세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구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매 구절마다 새짓다 음표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첫 구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지내온 것, 네, 이 지내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의 흐름을 세 음으로 고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나온 시간을 서둘러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뻤던 날도 있었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씩 돌아보며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고백이 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한 절씩 따라가다 보면 그 시선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합니다. 1절에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고, 2절에서는 험한 산길을 걸어가며, 3절에서는 앞으로 남은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결국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벤에셀의 의미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 앞으로의 길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라보고 아직 알 수 없는 앞날까지 그분께 맡기게 하는 찬송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0일의 찬송과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지금까지라는 첫 단어 앞에서 잠시 멈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기뻤던 날도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날도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써내려가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기록하는 글씨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새어지는 작은 에벤에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0일의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네,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있게 됩니다. 아, 광주와 가까우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고 나면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큰 감동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느끼게 되죠. 익산과 여수에서 공연이 있게 됩니다. 8월 13일 있게 되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린이 합창단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떠나시기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시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본 군대귀신의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보자마자 나오는 대로, 그죠? 날고 그대로의 리액션이죠. 뭔가 계산해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찐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찐 반응이 오늘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발견하셨어요? 지금 이 귀신들이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라이즈업 스타잖아요. 요즘 핫한 분,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분.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질투한다는 그분, 이 정도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먹고 자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기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살리신 것과 그가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된 것,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완전한 일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분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무식한 말을 하나 라고 하는 얼굴로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곳곳에서 당신의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시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애씀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정서적인 감정 소모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손해보는 장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해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분히 알만한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악령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자마자 아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오히려 엉뚱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으셨어요. 이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에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 이런 게 아니죠. 어떤 반응입니까? 떠나시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떠나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도대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토록 무지하게 된 걸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다루고 있어요. 조금씩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상호 보완하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들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게 귀신들의 대답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군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본에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대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일개 군단을 얘기하는 게 이 레기온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 일개 군단은 몇 명이었냐? 6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안에 적어도 6천 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본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알아서 달아납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귀신들을 쫓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해도 꿈뜨고 있어요. 그만큼 이들의 역사가 굉장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가신 이 가다라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이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길래 이렇게 강한 악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점검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돼지떼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하죠. 이거는 뭐예요? 만약이잖아요. 조건부를 걸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이런 적이 없잖아요. 감히 예수님과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이 약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달아서 결국에는 바닷물에 다 빠져서 몰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큐티로도 여러 번 묵상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하필 돼지떼일까? 그죠? 귀신들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고 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에 돼지떼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그들의 생활 규범이자 헌법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돼지고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돼지를 거의 사육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6천령의 귀신들이 다 들어갈 만큼 많은 돼지떼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가다라 지역, 사실 이 지역은요, 유대의 왕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점찍은 도시가 있어요. 특별자치구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가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동탄신도시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동탄신도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뭔가 핫한 곳이죠. 대한민국에서 몇년 사이에 가장 핫하고 막 땅값이 엄청 부지기수로 오르고 있고 또 뭔가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야망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저기에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아마 동탄 신도시일 것입니다. 뭐 그런데 바로 오늘 가다라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곳을 데가볼리라라고도 이야기해요.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예요. 로마가 선택한, 지정한 10개의 도시, 특별자치구를 데카폴리스라고 했어요. 그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오늘 가다라 지역입니다. 로마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마에 대해서 충성심이 가장 강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은요, 오직 로마를 섬겨요. 오직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요. 오직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냥 로마가 되고 싶은 곳이 이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곳이에요. 왜? 로마를 섬겨야 되거든요. 황제를 섬겨야 되거든요. 로마의 신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어요. 반대로 로마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가축을 잡습니까? 네. 흠없는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신, 태양신에게는 이 송아지를 잡지 않아요. 소를 잡지 않고 그들은 돼지를 잡아요.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데가볼리 지역, 가다라 지역에서는 가장 촉만받는 산업, 가장 될 법한 사업이 뭐냐면
태양

신에게 바칠 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가장 상품성 있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몰살된 돼지 때 2천여 마리가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 이상이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오늘 군대 귀신이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허락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돼지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태양신의 것이, 우상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돼지 떼를 선택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려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고자 선택한 거였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보후퇴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우상이 잠식하고 있는 우상의 도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돼지 떼를 선택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일보후퇴하기는 하지만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상각 속에, 우리의 궁핍한 경제활동 속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자녀들의, 우리의 건강에 문제 있을 때 그 사이를 뾰족뾰족하게 들어오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아, 이놈들 봐라. 너희들이 좀 살아보겠다고 그래, 좀 돼지 떼를 선택했어? 허락한 거예요. 할 때면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에 빠뜨린 거예요? 바다에 빠뜨려서 몰살시킨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혹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1억 이상의 가치보다 한 생명을 사랑하셔서 어때요? 그냥 기꺼이 돼지를 희생하신 것이다. 들어보셨죠? 물론 이것도 틀린 묵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그렇게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군대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이 이제 해방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누구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들이 말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으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야죠 먼저.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경배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시기를. 오히려 우리를 제발 좀 놔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우리를 내비두라는 거죠. 우리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원래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먼저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한 말이죠? 군대 귀신들이 한 말이에요. 오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7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말했죠? 그 뒤에 시작.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우리를 그냥 제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놔두라는 말의 속뜻이 뭔지 아세요? 야,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우리 그런 말 하죠.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말과 이 사람들이 한 말이 same이에요.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했던 말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저는 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에게 충격적인 뉴스는요, 6천령이나 되는 악령들에게 한 영혼이 해방되었다. 이게 그들에게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노 관심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2천마리나 되는, 우리 돈으로 약 시가 1억은 좋게 넘는 이 태양신의 제물용 돼지떼가 피해를 본 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충격적인 뉴스인 거예요. 한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옆에 보니까 밧줄이 있네. 그래서 밧줄을 던졌어요. 그런데 정작 뉴스에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다라고 보도가 된 것이 아니라 목가의 밧줄을 물에 빠뜨려서 피해가 막 심해졌다라고 만약에 보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엉터리 뉴스입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이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의 말과 사람들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귀신들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죠? 나를 괴롭지 마시고 내버려 두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마시고 떠나소서.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의식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도 이런 피해의식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손해를 많이 본다.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것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면전에 대고 예수님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좀 떠나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 입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도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단상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얼굴을 대면할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80년대 여러분 부흥회 생각나십니까? 저 어렸지만 부흥회 빠지지 않고 다녔거든요. 강사분들 주로 주제가 뭐예요? 복을 받으라 했어요. 복 받으라. 그러니까 받으라 막 이렇게 해요. 막 받으라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 고향 있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해요. 그때는 정말 기차와 통을 삶은 것처럼 아멘,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꼭 그중에 어떤 강사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멘 크게 안 하시면 옆에서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 그 복이 다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머 주여 하면서 막 사람들이 내 복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받을 복까지 다 내가 뺏겠다고 손을 이렇게 하죠. 그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막 그렇게 해요. 옆에 사람이 있는 복까지 다 끌어다가 집에 가가지고 내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야 피해를 안 보니까,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뭔가 이렇게 주는 설교, 막 복 받아라 받아라 네가 다 가져가라 이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우상의 속을 해서 가다라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귀신에 매여 있지 말고 세상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속에서 나오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울더라도 말씀의 종소리 듣고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얼굴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서서 얼굴빛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 중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경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오케이,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았어, 들을만하네. 그런데 나보고 이렇게 살지 말자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제자가 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잠깐 계산기 좀 두드려보고 그러는 순간 뭐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다는 수많은 증거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예,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앞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겠다는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끌려와서 손해보고 있는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모하고 물질을 소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귀경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읽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오랜만에 오빠와 안부 전화를 나누다가 조카의 귀여운 말 한마디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아빠에게 와서 아주 진지하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남동생 한 명만 낳아주세요. 갑자기 웬 남동생이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조카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축구선수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남동생이 생기면 걔를 멋진 축구선수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 조카의 엉뚱하고도 솔직한 대답에 웃음이 터져 나오면서도 문득 참 복음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곤 하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바로 그 고백 말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힘도 또 은도 금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요. 오늘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 하시며 나 자신을 넘어 나라와 민족, 또 지역과 교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실 분은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첫 찬양 함께합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광주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욱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도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은데요.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첫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걸어가신 주님, 무더위와 장마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늘 변함없이 지켜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장마와 또 무더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대를 살아갈 동안에 지치지 않고 강건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에게 너는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0: 특별히 우리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오니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망의 기도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기적을 이루는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한남 광주 일대에 한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오직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또 선포되는 기도로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기도사연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8470번님, 아들이 군대에서 동료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잘 해결되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 쓰지 않고 오해를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또 모든 오해와 또 여러 갈등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군 생활할 수 있도록 힘차게 또 힘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군에서도 주님 손 꼭 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 생활할 때에 집을 떠나서 또 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홀로 있을 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들이 이런 시련을 주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요셉 같은 청년으로 모든 불의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 아리까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황금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그곳에서 훈련받고 일할 때에 주님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1: 아멘.
0: 군생활하는 동안에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국방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0763번님, 친정어머니가 무릎 관절 통증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치료가 잘 되어 붓기가 빠지고 관절 통증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걸어가신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 많이 아픕니다. 무릎도 관절도 통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손을 얹은 즉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발견하여 우리를 치료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며 관절도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붓기도 빠지게 하시고 이 두 다리로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마지막 여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절과 아픔을 통해서 인간의 낮아지게 하시고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온전히 치유되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3696번님, 조카 며느리가 몇 번의 유산이 된 후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꼭 새 생명을 선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목사님, 또 아픈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새 생명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0: 걸어가신 주님, 조카 며느리를 위하여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친척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0: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아픔을 또 느끼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조카 며느리가 아버지 하나 임신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며느리가 하나님 찾게 하소서. 한나가 실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한나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인공 만들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위대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 엘리의 제사장 말 한마디에 얼굴에 수심빛이 없어 근심빛이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꼭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5473번님, 저와 가족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가족 모두가 참된 믿음, 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저는 오래전부터 원인을 모르는 어지럼증과 또 기운이 없어서 생활이 힘들 때가 많은데요. 곧 또 손주가 태어나면 아기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건강을 또 회복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가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죠.
0: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돌아보건대 가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가족권 구성 모두가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정에게 은혜를 베푸사 온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축복의 여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인을 모르는 어지럼증과 기운이 없어서 또 힘들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돌봐야 하는데 우리 지금 다 아쉬우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거 확실하게 구별하며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또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 또 기도 부탁하길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문자 기다리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안산 시리밥 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0: 8009번님, 저에게 비문증이라는 증세가 지난 6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흐리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비문증이라는 증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저에게도 또 기이한 기회를 주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나라의 보탬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중보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1009번님의 또 건강 회복과 또 사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죠.
1: 부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비문증이라는 증세로 인해서 시야가 흐려지고 또 안개가 낀 것처럼 불편하고 또 성경도 잘 못 읽고 또 생활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했는데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눈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 눈을 가지고 성경 읽고 또 찬송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복된 눈이 되게 하시고 이 눈으로 전도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이 눈으로 찬양하는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그런 건강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여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0: 아멘.
1: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7288번님, 집에 비가 올 때마다 누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인을 잘 찾아 이번에도 문제가 잘 해결되길 원하고요. 또 건설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장마 기간이 되면서 또 누수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또 생기는데요. 우리 7288번님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 누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해결

0: 먼저 보내시고 홀로 계시는 73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명으로 인한 두통 또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도 어려우시고 일상생활이 참 힘드신 상황인데요. 날이 더워져서 더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믿음도 건강도 더 강건하시길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익명의 성도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73세의 나이인데 벌써 심한 두통, 또 허리 통증, 또 교회까지 못 나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일할 나이인데, 73세면 아직 일할 나이인데, 하나님, 주께서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약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수록 아플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더 심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아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그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려줄 수 있게 하시고 깨닫는 아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가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아버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또 더 나가서 질병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5951번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다 말할 수 없는 저와 아내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문자 뒷번호 1100번 쓰시는 성도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요. 또 7095번님,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목사님, 우리 세 분의 기도 사연과 함께 또 방송으로 나누지 못했지만 아픔과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10년이 지나 애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바라고 믿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께 내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하실 일을 완전히 100% 믿어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도록 기도를 부탁하오니 주여,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교학교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또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여름 성교학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세 시반을 당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해야 하오니 주여, 맡겨진 여름 성교학교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진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여름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헤어지지 않고 또 기도원도 가고 또 아버지 세미나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0: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 광주 광산구 소원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남경산 기도원 부원장님이신 김재욱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또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 신안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이로에 위치한 월광더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The world tells us to exalt ourselves to success.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But Jesus tells us to humble ourselves. 세상은 얻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며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미리 썩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This was first referred to Jesus Christ himself. 예수님이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By dying on the cross, Jesus opened the way of life for all humanity.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승리입니다. Jesus' death was not defeat, but victory. 예수님의 희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His sacrifice was not the payoff, but the beginnings of new life.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The cross wa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s of resurrection. 하나님의 미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A great of relief appeared to die. 그러나 실제로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But it actually began a new life.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he same was true of Jesus Christ's death. 그분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Through his sacrifice, countless people becomes children of God.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We also live as the proofs of this gospel. 이 복음을 널리 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whoever loves his life, lose it. And whoever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It means we should give up our self-centered life. My centrism, take up, give up my centrism. 내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란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Jesus was sought the Father will first.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는 우리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A true disciple loves God's wills more than his ow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희생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There is no obedience without sacrifice. 그러나 희생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After the sacrifice comes God's fruit. 우리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위한 희생의 성도들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The first Jesus will share his glory.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먼저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If one serves me, he must follow me.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때부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disciple, follow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에 보면 follow,
나를 따르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팔로우라고 합니다.

0: 우리는 지저스 팔로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 지저스 웨이의 길을 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Sometimes it requires lose and sacrifice. 때로는 오해를 받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Sometimes we may be misunderstood and shed tears. 하나를 빌로 선교자가 된 짐 엘리엇 선교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희생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장에 쓰여 있기도 합니다. 주님, 저를 불태워 주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제 전부를 드리겠으니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네 명의 선교사와 함께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처참하게 그들에게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 정동 미개인들이 가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그의 나이 28세. 그에게는 어린 딸과 남겨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린 딸을 얻고 그 부족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부족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왜 여기 왔냐? Why I come here? 왜 왔느냐? 우리가 너의 당신 남편도 죽였는데 왜 왔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딸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하기 위하여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그와 그 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대부분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회자가 나왔고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미리 떨어져 그곳을 바꾸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없는 어둠은 없습니다. Love pain, love gain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없이 얻는 것. Love sacrifice, love gain. 희생이 없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서 바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흔적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미리 되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we must break down our pride to hold.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Sometimes we must sacrifice to Lord.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Sometimes we must give our time for the gospel.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할 타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상 이러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God will surely produce beautiful fruit.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An act of obedience can change sometime life.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Our tears, prayers can shape our soul. 우리의 헌신이 다음 세대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Our dedication can build the path of next generati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됩시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하면 월강 데센트 교회와 함께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 데 사용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여 나는 거하는 귀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미래 희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0: 1001번 월광더 센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의 교파와 세대를 초월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기도의 야성 회복을 선포하는 대규모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성도 5,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를 주제로 714 연합기도대성회를 열었습니다. 환영사를 맡은 이인호 더 사랑의 교회 목사는 여러 교회의 자발적인 연합기도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첫날 설교자로 나선 이기용 신길교회 목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느슨함이라며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일상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결단서를 직접 제출하며 지속적인 기도운동 동참을 다짐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성구를 기반으로 출범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714 연합 기도운동은 향후 5년 안에 전국 8,000개 교회와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13개 권역별 연합 기도 모임을 활성화해 한국교회의 기도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중장기 사역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0: 세계적인 강진 피해로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재난 현장에 한국교회가 신속하게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절망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생필품과 어린이 선물을 전한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강진 피해가 집중된 베네수엘라 라과일라주 일대 이재민 캠프를 방문해 긴급 구호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봉사단은 지난 16일 현지 마트 직원들과 협력해 위생용품 등이 담긴 긴급 구호 키트 1,500개를 신속하게 제작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피해 극심 지역인 마쿠토 일대 이재민들에게 손에서 손으로 물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규모 7.2와 7.5의 연속 강진으로 19일 기준 누적 사망자가 5,069명에 달하는 현장 상황 속에서 봉사단은 카라카스 현지 교회와 연대해 20일 베네수엘라 어린이날을 위한 책가방과 간식 상자도 아이들에게 선물했고 단장 조연삼 목사와 봉사자들은 무너진 건물 앞에서 이재민들의 손을 잡고 위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정부가 입양을 전담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식 입양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아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입양가족연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현재 입양 대기 아동이 284명, 신청가정이 756가구에 달함에도 행정부의 절차 지연 탓에 1년 동안 공식 입양이 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양 가족단과 현장 전문가들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들이 부모 없이 시설에서 성장하며 입양이 어려운 특수욕구 아동으로 분류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며 심사 기준의 명확화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신속 입양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농촌 부흥과 민주화 운동을 돕고 평생을 겸손하게 헌신했던 호주 연합교회 소속 존 브라운, 한국명 변조은 선교사가 지난 17일 호주 캔버라에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입니다. 고 변조은 선교사는 1960년 한국에 입국한 뒤 12년 동안 서울과 마산, 거제도 일대에서 우수가축 보급을 통한 농촌경제 자립과 과부들을 위한 수공예 자립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다. 변 선교사는 1964년 당시 시기상조로 여겨지던 서양 선교부의 재산권을 한국교회에 전격 이양하는 조치를 주도하며 자립선교의 기틀을 닦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과 히브리어를 강의하며 인권과 빈민선교의 앞장선 신앙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고인은 1972년 호주로 영국 귀국한 뒤에도 호주연합교회 선교부 총무로서 한국의 산업선교와 민주화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습니다. 부산 부전교회가 3년 2개월간의 오랜 담임목사 공백기를 극복하고 제7대 백신종 담임목사의 취임 감사예배를 거행했습니다. 부전교회 성도들은 지난 17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백신종 목사를 큰 박수로 환영했으며 설교를 맡은 범어교회 장영일 원로목사는 목자와 양의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당부했습니다. 백 목사는 답사를 통해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 증언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명자로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백신종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을 거쳐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캄보디아 선교사 및 미국 베델교회 담임 목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누리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 목마름과 포로 생활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며 중대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인 여호와의 구원처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삶의 노래가 되신다고 강력하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히 거래와 매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일한 대가로 돈을 받고 주고받는 보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계산법은 우리의 영혼마저 삭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방식은 세상의 조건부 거래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영혼이 극심한 갈증을 느껴 생수를 찾을 때, 삶의 재난 한복판에서 구조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가장 완전한 생명수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현실의 무거운 압박감과 불안한 감정이 우리 마음을 공허하게 채울 때, 혹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뒤로 물러서려는 사단의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던 맹인 바디메오와 38년 된 병자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상처를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와 사망의 비용을 이미 자신의 보혈로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의 절실한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시는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안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안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교회라면은 우리 아내가 교회 댕길 때 당신 교회 댕기면 이혼이야 할 정도로 교회라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죠. 51세 때 축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1: 저는 경기도 분포에 사는 이명래 집사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 교수로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최중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자랑은 항상 외모도 멋지고 젊으시고 또 온유한 분이시지만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어느 목회자분도 따라오실 적 없을 정도로 항상 열정적이시고 또 비전이 있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황동영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2: 축구가 우상이었던 이명래 집사님,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 저는 우상이 축구선수고 축구가 제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죠. 축구를 하는데 부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수술을 다 한 4시간 정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그 허허벌판에서 제가 벌거벗겨져 있는 거예요. 회복기도 오는 그 순간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요 막 우는데 시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제약으로 있던 그 순간들이 파라나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제가 엄청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성경이 그렇게 궁금해서 6개월 동안 제가 한 4독을 했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은혜도 뭔지 몰랐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못 살아온 거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아 50년 동안 살았을까 그 제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제가
2: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뭐 유흥이라든가 그런 쪽에 탕진하고 사용됐었는데 지금의 저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극동방송,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뭐 이런 긍휼 사육하는 데 동참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극동방송 듣는 거, 그게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친구가 그랬어요.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꼭 귀신 들린 거야. 그래 귀신 들린 거면 어때.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성령의 움직임이지. 너희들은 그 상황을 몰라. 그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택신자 초청하려고 계속 지금 그렇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친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건축 현장을 가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 듣다가 그 은혜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가다가 길에다 세워놓고 막 한 1년 정도는 울었어요. 극동방송은 살아있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극동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제가 늘 가끔 이렇게 들을 때 그 버스에서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어디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되돌아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극동방송은 저 북한의 어둠의 땅에도 잊지 않고 방송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귀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 꼭 들어주세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2: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이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0: 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내 방혜리 권사에게, 여보 20대 후반에 연애 시절 당신의 손가락에 바른 빨간 애기 손가락과 약기 손가락에 매니큐어가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던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붉어진 당신의 손가락을 다시 한번 대비해 봅니다. 33년이 지난 지금의 손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건 그 손이 사랑의 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내가 건축사 공부할 때 새벽에 당신이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씩을 싸주면서 정리해준 당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가끔 새벽에 출근할 때라든가 출장 갈 때 밥 사 먹는 거 안 좋으니까 꼭 밥 먹고 가라고 밥을 챙겨준 그 아내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방혜리 권사, 앞으로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살아가길 기도하면서, 여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집사님의 눈물에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고마움이 보석처럼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가장 중요한 게 제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죽을 때까지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거 그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아들이 미국에 이렇게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들어오려고 몇 번 두 번을 이렇게 했었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사역을 더 충성되게 하려면 어쨌든 이제 제 사업장인 건축사 사무소 정명이 하나님의 비주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조금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 좀 군대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남기고 싶습니다.
1: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소리 오늘 이명래 집사님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 즐겨 보실까요? 저는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최근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두세 편 연달아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방금 나눈 이 질문과 대화가 불법인 곳이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선 한국 드라마가 유행인데 여기서 작년에 방영한 드라마죠. 포코네 셰프를 보다가 청년 두 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데일링크에 따르면 왕의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인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수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두 청년이 우리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드라마라면서 친구 한 명을 초청해 같이 봤던 것이 화근이었죠. 초청받은 친구가 죄책감 때문에 자진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초청한 두 청년은 이 때문에 가택 수사도 받고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족 전체가 열악한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죠. 일상이 일상이 될 수 없는 땅, 감시와 의심, 비판과 억압의 땅, 북한 땅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고초를 당하고 있는 두 청년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1009님 문자 주셨고요. 하나님, 북한 땅에 자유를, 복음을 주소서. 9461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노래를 접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자진 신고를 두려움에 떨면서 자진 신고를 하면서 친구들을 신고하고 친구들을 고발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추방당할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북한의 청년들.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땅. 북한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한 줄 보내주셨던 1009번 그리고 9461번 우리 두 청취자분께 출석 인사 선물 먼저 드리면서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출석 체크 그 문자를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부산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때 늘 하던 대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874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함께 남북한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 아래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1751님도 너무나 귀한 기도의 한 줄로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와, 새싹 회원 찾아오셨는데 8283님 분당 서현에서 듣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방학해서 아빠랑 같이 듣고 있어요. 저도 드라마 좋아하는데 북한에 있는 또래들도 같이 즐겁게 보고 수다 떠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하는 주 대화 주제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들이 드라마기도 하고 뭐 영화기도 하고 노래기도 한데 이런 대화가 불법인 곳인 북한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학 중에 찾아와줬던 8283 중학교 1학년 여학생분 제가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부천입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부천에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865님 반갑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오프닝에서 친구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7424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친구를 상호 비판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북한이죠. 비판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그 마음이 더 차고 넘치기를 바라봅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OFD가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북한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북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 썸머 스페셜을 맞아 함께하는 오늘의 한 뼘 한 뼘 더 알아가는 상식 퀴즈 시간까지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으로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방송 함께하면서 몇 번 언급을 했던 첫 번째 상식이에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탈북하고 나서 이 땅 대한민국 남한에 들어올 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이곳에 들어올 때 연령대예요. 저희가 첫 주에 그 상식 문제로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의 순위가 퀴즈로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탈북하고 이 땅을 처음 밟을 때, 그러니까 탈북할 때의 그 연령대 중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연령대 중에서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요것도 보기를 내어드려야겠죠. 1번 10대, 2번 30대, 3번 50대.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이곳에 들어오는 연령대 1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우물정 106 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6473님, 저 이거 방송 들었었어요. 20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요 보기는 뺐어요.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1순위가 있습니다. 참고로 20대는 정말 근소한 차이로 2위고요.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연령대들이 더 탈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하죠. 그러면 한국의 문화를 더 이렇게 접하고 좀 더 도전의식이 있는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물성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선물은 치킨으로 준비해봤어요. 우리 요 잠시 후에 소개되는 협찬 선물에 두 마리 통닭이 있는데, 아, 요거는 요 연령대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로 요 상품을 제일 좋아하는 연령대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물 치킨을 준비를 하면서 10대가 가장 많을까요? 30대가 가장 많을까요? 50대가 가장 많을까요? 이게 조금씩 갈리네요. 근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뭔가 도전의식도 있고요. 이게 마음만 먹어서는 어려운 게 탈북이잖아요.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면서도 도전의식도 있고 외부 문화에 대한 그런 접한 횟수들도 많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탈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지 첫 번째 상식으로 함께 하는데 오답률이 거의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라서 30대라고 찍어봅니다 하셨던 6544님 그리고 치킨은 10대, 20대, 30대 다 좋아해요 하셨던 하지만 정답은 또 이렇게 잘 도전해 주셨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30대다 보니까 30대가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선물로 요 치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066님도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고 젊은 탈북 청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운차게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0541님도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패기 넘치고 열정 넘치는 10대가 아닐까요? 7641님 그쵸. 가장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우리 10대 친구들도 그렇게 탈북을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넘어오기도 하는데 오늘의 문제처럼 이곳에 온 탈북을 한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연령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지 근데 제가 아까 그 열정만으로는 사실 탈북을 감행하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도 거기에 무수한 그 수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다 피하고 중국에서 이곳에 바로 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제3국에 또 이렇게 들러서 몰래 이렇게 들러서 거기서 또 감옥에서 수개월 동안 투옥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는 그 연령대 10대일지 30대일지 50대일지 다시 한번 보내봅니다. 8008님 우리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이 30대 50대가 더 많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제가 아직 정답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샵 1069번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 볼게요. 727님이 30대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도 도전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청년들이 치킨을 좋아할지도 궁금해요. 10대인 것 같습니다. 3926님. 북한에서 치킨 사업을 하던 그 외부인이 있었는데 평양에서는 정말 잘 팔렸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 있는 보통의 그 주민분들에게는 기름이 너무나 귀해서 치킨이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에요.

죽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요거는 저희가 오늘의 상품인 치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 겸 말씀드리면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첫 번째 상식, 첫 번째의 통일 배우기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저의 설명이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나 봐요. 오답이 더 많이 왔어요. 정답은 2번 30대입니다.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예요. 30대가 28.8%, 그리고 20대가 28.2%, 100명 안팎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많이들 보내주셨던 10대는 11% 정도고요. 50대는 6% 정도입니다. 아까 7547님이 50대가 되어보니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선택할 나이인 10대이지 않을까요? 라고도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의 30대가 많은 이유는 내가 뭔가 이 체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깨어지는 그거는 10대 때가 많을 수 있죠. 근데 탈북 그 사선을 넘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나의 경제생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위한 나의 결단이 있기까지, 그래서 30대 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취업과 생계 유지의 가능성을 보고는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20, 30대 때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장마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계 책임을 도맡으면서 이게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결정을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30대 때 많고요. 그래서 제가 20대를 뺐어요. 20대 때도 제가 20, 30대 때가 가장 많아요 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서 20, 30대를 합치면은

50%가 넘죠. 절반 이상의 분들이 20, 30대라고 합니다. 30대군요. 오답이지만 치킨 먹을 기회를 주셔도 될까요? 저희가 두 번째 상식 퀴즈까지 남아있으니까요. 0995님 도전해주세요. 시간 더 주셔서 30대요. 저희 16개월 된 찬송이와 같이 방송 듣고 있어요. 아, 이름이 찬송인가봐요. 어떻게 지금 육아 중에 극동방송과 OEP대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셔서 7663님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휴가인 신랑이랑 점심으로 냉면 먹고 필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대요 라고 보내주신 6680님 필사하던 그 너무 귀한 손을 내려놓고 이렇게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6680님도 보내드리고요. 저도 치킨 당첨 한번 돼서 애들이랑 좋은 시간 갖고 싶어요. 7332님도 주셨고 저희 교회 탈북 성도가 있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조금은 다르지만 그분들을 통해 한 번 더 북한의 상황과 아픔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신 0711님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8450님까지 제가 선물을 드리고 아까 30대 파워했던 727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갖고 싶습니다 하면서 치킨을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오늘 상품 받아보신 분들은 이 치킨을 함께 드시는 그분과 북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하다면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런 작은 관심이 모여서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으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함께 할게요.

이렇게 탈북하고 나서 한국 땅에 온 형제와 자매분들, 너무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외부 콘텐츠를 시청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탈북민들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탈북하신 분들입니다. 탈북하시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분들 체크해주세요 하니까 이 정도 비율이 나왔다고요. 1번 30% 미만, 2번 50% 안팎, 3번 80% 이상.

30% 미만의 분들이 10명 중 3명 미만의 분들이 우리 한국 콘텐츠를 접하셨을까요? 아니면 절반 안팎의 분들이 봤을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접했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K-드라마는 전 세계가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가장 높은 요거를 도전해 주신 3926님도 계시고요. 북한에서 우리 모두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답을 도전해 봅니다 하셨던 분도 계세요. 콘텐츠로 남북 통일의 씨앗이 발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24시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콘텐츠로 우리 통일의 복음 통일의 씨앗이 발화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샵 1069번으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30% 미만 1번이고요. 대략 50% 절반 정도가 2번이고요. 10명 중 8명 이상이요. 80%가 3번입니다.

실로와 함께 찬송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만 체크한다면 이거일 것 같아요. 하시면서 0688님 주셨어요. 그쵸. 요 문제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접한 분들의 비율이었어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요.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1398님 도전해 주셨는데, 북한에 있는 주민분들이 다 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게 쉽지는 않죠. 맞아요. 근데 탈북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함께 했던 것처럼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탈북을 하셨고요. 탈북을 감행하기까지는 북한에서 세뇌교육했던 남한에 대한 이미지를 깨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뭔가 밀수가 많을 것 같아요. 1220님. 장마당에서도 이렇게 밀수를 통해서 들어온 한국의 콘텐츠들이 USB나 외장하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로암 사냥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새싹 회원 찾아오셨어요. 6306님. 혼밥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새싹 회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 번이나 참여를 해주셔서 정답을 맞추셨거든요. 맞추셔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리고요. 선물 소개하면서 그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극동방송의 라디오 이런 걸 포함해서 외부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의 비율은 1번 30% 미만, 2번 절반 정도, 3번 80% 이상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첵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안기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인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기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그래서 정답은 3번 80%였습니다. 80% 이상의 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셨다고 해요. 이곳에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서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이미 정착한 분들을 대상으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나 또 라디오나 이런 콘텐츠를 접하셨다고 해요. 북한은 아직 제재가 심할 것 같아서 절반 정도지 않을까요? 하셨던 6958님. 아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3번입니다. 서귀포에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방송으로 북한의 실정을 알 수 있어서 슬프기도 합니다. 3번이요. 8744님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북한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슬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OFP데이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전에 보내주셨던 제주도 8744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듣고 계시다는 9571님을 비롯해서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도 제가 꼭 놓치지 않고 선정해서

링크가 있는 답장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오늘 선물 받아보시는 분들은 꼭 치킨 함께 하시는 분들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나누면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쌓아주시길 바라면서 인지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는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해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네, 이 찬송은 한국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나 감사예배 때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단순히 지난 날을 추억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펴고 이 찬송의 제목 아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 작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은 에벤에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과거에 승리를 자랑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구절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사사오 데스다브로입니다. 사사오의 삶에는 깊은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존경하던 스승 우지무라 간주의 딸 로스코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게 된 일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사오는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자리와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찬송의 2절을 읽으면 사사오가 걸어간 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랑 없는 거리와 험한 산길은 그가 멀리서 본 풍경이 아니라 직접 걷고 지나온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5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고백을 들으면 편안한 자리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말이 아니라 굽이진 삶의 길에서 여기까지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사사오가 남긴 가사는 박재훈 목사님의 선율을 만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감사 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재훈 목사님은 우리말의 호흡과 운율이 살아있는 선율을 쓰기 위해 평생 고심하셨는데요. 특히 이 찬송은 말의 억양과 선율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번역된 가사임에도 낯설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인 노래처럼 편안하게 부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말의 호흡과 은혜의 고백이 참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악보에서도 그 섬세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0: 첫 구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매 구절마다 새 짓다운표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첫 구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지내온 것, 네, 이 지내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의 흐름을 새 음으로 고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나온 시간을 서둘러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뻤던 날도 있었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씩 돌아보며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고백이 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한 절씩 따라가다 보면 그 시선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고 2절에서는 험한 산길을 걸어가며 3절에서는 앞으로 남은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결국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벤에셀의 의미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 앞으로의 길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라보고 아직 알 수 없는 앞날까지 그분께 맡기게 하는 찬송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지금까지라는 첫 단어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기뻤던 날도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날도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써내려가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기록하는 글씨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작은 에벤에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0: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와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내의 큰 볼일을 보러 가게 되어서 소년과 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말과 초원을 뒹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 하루 전날 밤 말이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고 소년은 열을 내리려고 밤새도록 물을 먹이며 간호했지만 말은 싸늘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자 소년은 울먹이며 자신은 말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열을 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였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얘야, 말은 열이 날 때 절대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방식대로 말을 사랑한 거야. 그렇죠.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내 방식대로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되어 나중에 낙헌제를 드리게 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낙헌제는 기뻐서 드리는 일종의 감사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 일이 지금은 비록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자원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실 하나님과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사람들 앞에 인정해 드러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객관적인 내용들이 결코 망상이 아니었음을 그의 시편들과 삶의 결과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공공연하게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으로 말하는 주의 이름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선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감사를 받고 승리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모래 알마냥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 세상 길이며 있었던 중 한복음 전달 접어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을 못 해본 적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한이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이 찬송 올려드릴까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어린 가사기를, 그런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의 찬송가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영희 자매 선곡과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방학생, 무교생들 혹시 개학하셨습니까? 오늘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저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성령님께서 그때 나의 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요,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로 시작하는 종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그때부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약할 때가 강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늘 우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2594번님 You are my all in all. 아멘. 아, 이렇게 영어로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샬롬 하고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 마도에서 함께 하시는 0490번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아멘입니다. 예. 자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 어플 메시지 무료 메시지로 보내고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 여러분 다 다운받으십시오. 라디오 없는 분들 다 다운받게 해주셔가지고 라디오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이걸로 듣게 하시고 또 메시지도 또 보내게 하시고 문자 메시지 보낼 분들은 샵 1069 오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이쪽으로 서울 수신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인천 또 아산 광주 남대문 익산 서천 고추를 씻어서 건조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목욕을 해버렸네요. 지금 비가 오나요? 참 주말 동안 비가 오는 곳도 있었고 아주 쨍쨍 예 햇빛 아래서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더위 어떻게 잘 이기고 계십니까? 전주에서도 오셨고 천안 와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할 때 기도도 안 될 때 주여라고만 불러보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됐다고요. 8413번님 오셨습니다. 수원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요. 빗길 조심하시라고. 6089번님도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나오고 어제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인데 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런 찬송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후렴구에 보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렇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바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도 함께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할 때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나목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2분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에서 424번으로 어플 메시지로 출석해 주셨네요. 남쪽 너무 덥기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령 얘기 어제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연 주셨고 예수는 나의 힘 7358번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아멘 광주에서 0617번님도 동탄에서 5376번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잠시 누워 있었는데 새끼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6765번님 요즘 회사 일이 없어서 빨리 마치네요. 참 좋으면서도 또 답답합니다. 계약직이라서 알바라도 더 뛰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때 모두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힘내시라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4017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요즘 큰딸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교회 나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가 은혜 받는 건 엄마의 눈물의 기도였다고 요즘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진답니다. 와 그래요? 큰딸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궁금하네요. 손주죠 손주 옷하죠 이게 순주 예 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4017번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혹시 계약하신 분 신앙의 방학 끝내신 분 샵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 갔다 하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전도 요청이 와 있는데 지금 중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인데 어떻게 우연히 10년 만에 만나셨대요.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김애라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김진주님이 신청하셨고

0: 안녕하세요. 저 김애라님 되시죠?
1: 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진주님이 친구분 되시죠?
1: 네.
0: 우리 김진주님이 극동방송에 김애라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첨돼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갈 거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 들었어요.
0: 극동방송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1: 예전에 들었는데.
0: 네.
1: 예.
0: 예전에 가끔 라디오를 가끔. 들으셨어요?
1: 네.
0: 어떻게 들었어요? 이 방송을?
1: 예전에 그냥.
0: 그냥 어떻게 하다가
1: 너무
0: 들었어요?
1: 오래돼가지고, 네.
0: 친구가 중학교 친구라면서요, 김진주님하고.
1: 네.
0: 그리고 교회도 예전에 다녔던 친구라는데.
1: 네.
0: 지금 어떻게 우연히 만났다면서요?
1: 네.
0: 우연히 만났는데, 네. 교회 얘기하다가, 김애라님이 이제 지금 안 다니고 계신다고 하길래, 사연을 네. 보냈어요.
1: 네. 네.
0: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1: 네.
0: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1: 네.
0: 연결 축하 선물 제가 여기서 골라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네.
0: 여기서 본인 거 하나, 친구 거 하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1: 제가 친구 것도요?
0: 친구는 직접 물어볼까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라님은 어떤 걸로?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1: 네.
0: 알겠습니다. 유산균. 네. 극동방송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 됐으니까
1: 네.
0: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어때요? 앞으로.
1: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 네.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저 세종시요.
0: 세종.
1: 네.
0: 그러면 아마 93.3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어플 극동방송 어플이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네. 그거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교회 안 나가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 저 그래도 결혼하고 시부모님 따라서 같이 갔다가
0: 네네
1: 이제 연년생 낳고
0: 네
1: 그때부터 여유가 없어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0: 지금 애들은 몇 살이에요?
1: 지금 24개월이랑
0: 네
1: 10개월이요.
0: 지금 많이 네. 같이 있고 손도 많이 갈 네. 때네요.
1: 네.
0: 예전에 그러면은 교회 막 이렇게 결혼 전에도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다녔었어요?
1: 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21살 때까지 다니다가
0: 열심히 다니셨구나.
1: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살짝 이제 좀 주춤했다가.
0: 네네.
1: 네.
0: 그렇구나.
1: 결혼하고 이제 다녔어요.
0: 혹시 결혼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또 쉬는 그 네. 시기예요?
1: 네.
0: 아기 낳기 전에 좀 다니다가?
1: 네. 다니다가.
0: 또 아기들 어리다 보니까 다니기가 쉽지 않죠.
1: 네.
0: 그래도 우리 친구가 보니까 다시 교회를 꼭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1: 네.
0: 자, 우리 김진주님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실지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예.
1: 네.
0: 김진주님.
2: 네, 안녕하세요.
0: 김진주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네. 저 연어요.
0: 알겠습니다, 연어.
2: 네. 네.
0: 두 분 다 목소리가 비슷하고 부드럽고 네. 아주 잔잔하고 점잖고. 예? 네?
2: 감사합니다.
0: 그렇죠. 네. 김혜라님.
1: 네.
0: 우리 그 방송 중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1: 네, 알고 계셨어요. 네,
0: 방송 중. 방송 중이고 네. 김진주님 옆에 연결돼 있었어요.
1: 네.
0: 두 분 다 내가 진짜 점잖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아. 두 분 다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차분해요? 네?
1: 평생 안 그런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24개월 그 뭐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차분한 목소리 나오기 쉽지 않은데.
1: 네.
0: 야, 맞아.
1: 애들한테는 거의 안 그래서.
0: 애들한테는, 예.
1: 네.
0: 방송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또 네. 잔잔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주님.
2: 네.
0: 우리 김혜라님 보니까 네. 결혼하고 나서도 좀 다니셨다네요.

0: 아기들 낳기 전까지.
1: 하더라고요.
0: 자, 어떤 사연을 왜 이렇게 신청하셨는지 우리 김진주님이 김혜라님께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친구야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1: 아, 네. 에라야, 나는 지난 10년 동안 너가 너무 많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서 너무나 기뻐. 우리 다시 만났는데 앞으로는 절대 연락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우리 힘으로만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 꼭 다시 교회 갔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0: 야,
1: 끝입니다.
0: 진짜. 예. 와, 네. 너무 좋은 친구네요. 우리 김혜라님.
1: 네.
0: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2: 너무 감동이고 눈물이 예, 납니다.
0: 그러니까요. 와. 네. 친구가 이 친구 그 지금 어떻게 둘이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10년 만에? 예?
1: 아, 제가 그 연락처를 끊어줬었는데 친구랑
0: 예.
1: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닿았던 그날
0: 예.
1: 바로 달려갔어요.
0: 그래서 만났어요.
1: 네. 그래서 그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0: 예.
1: 친구가 교회를 계속 안 나가니까
0: 예.
1: 마음 다급해지더라고요.
0: 원래 네. 친한 친구셨나 봐요. 중학교 친구.
1: 네, 네, 절친이요.
0: 절친,
1: 네.
0: 중학교 절친 네. 친구. 야,
1: 네.
0: 우리 김진주님은 대전에 계세요?
1: 저는
0: 천안.
1: 네.
0: 네. 거기 충남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셨나 봐요.
1: 아니요, 저희는 전라도 친구들인데,
0: 네네.
1: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서로 예,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0: 그래요, 네. 다시 또 충청도로 가셨구나. 예, 우리 네. 김혜라님.
1: 네.
0: 우리 친구가 이렇게 또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이렇게 요청도가 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 연결도 됐는데,
1: 네.
0: 물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까 24개월하고 몇 개월이라고 했죠?
1: 10개월이요.
0: 10개월하고 24개월. 네. 참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1: 네.
0: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저 따라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예,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인데요.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혜라님.
1: 네.
0: 아까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과 함께 교회 몇 번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시댁이 그러면은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1: 네, 그 가시는 분.
0: 남편도?
2: 남편도 좀 같이 안 나가가지고.
0: 시어머니는 네. 잘 다니시지만 남편은 지금 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1: 네.
0: 남편이 같이 다니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2: 그러니까요.
0: 아.
2: 하여튼 저희가 나가면 이제 나갈 거라 믿고 있어요.
0: 그러니까.
2: 네.
0: 그래서 우리 남편도 나가라고 남편 네. 선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2: 감사합니다.
0: 아까 거기서 남편 뭘 드리면 좋을까요?
2: 남편은 연어. 네.
0: 연어. 알겠습니다. 네. 남편은 연어. 예.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꼭 좀 얘기해 주시고
1: 네.
0: 나 다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좀 도와달라고.
1: 응? 네.
0: 자기도 아마 그 남편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2: 네, 맞아요.
0: 다시 교회 가자고 그렇게 꼭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마치면서 우리 김혜라님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우리 들으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는데 어떤 찬양 가장 좋아하세요?
1: 저는 그 예전엔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0: 예. 뭐 요즘이라도.
1: 요즘 잠시만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0: 아, 검색해 보시려고?
1: 네.
0: 아, 빠르게 검색 한번
1: 제목이 기억이
0: 해보세요.
1: 안 나가지고.
0: 예. 예.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생기셨구나. 예.
1: 네, 좀
0: 자,
1: 잠시만요.
0: 아, 알려주세요.

0: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네. 좋겠네요.
1: 계속 예. 기도하려고요.
0: 예, 예. 또 아이들과 네. 함께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앞에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1: 네.
0: 옆에서 꼭 우리 김진주 님이 잘 도와주셨으면 네. 좋겠고, 극동방송도 네. 제가 이제 아까 어플 얘기를 했는데, 대전극동방송 라디오나 어플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방송도 네. 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1: 제가 매일 확인하겠습니다.
0: 매일 확인. 네, 그래요. 자, 우리 김혜라 님 찾았어요?
2: 네.
0: 예.
2: 그 예. 요즘에
0: 예.
2: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거.
0: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2: 네.
0: 제목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2: 그걸로 맨날 검색해서 들었거든요.
0: 하늘의 네. 것을 구하게 하소서.
2: 네.
0: 아, 이게 제목이에요.
2: 네.
0: 아, 이게 제목이구나.
2: 네, 제목.
0: 마커스 워십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맞네요, 맞아요. 예, 네.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죠? 예?
2: 천국 가죠.
0: 예. 네. 꼭 우리 그 믿음의 가정 꼭 되셔서 천국 가는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것 구하게 하소서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0: 마커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김진주님 요청으로 김혜라님. 아이들 어리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도 신앙도 심어주면서 꼭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가정, 남편까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189번님, 이사 후에 교회를 못 찾고 방학을 했다가 극동방송에서 인도해 주시는 근처 교회로 자연스럽게 인도가 돼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새신자 양육을 마치고 어제 예배 시간에 간증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고요. 이야, 할렐루야. 그러게요. 제가 보면은 이 새끼라 통해서 방학 맞은 분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너무 보람됩니다. 너무 보람돼요. 우리 2189번님도 그때 보니까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것 같고 수원에 있는 교회? 제가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전화를 해보겠네요. 어디 교회를 가게 되셨는지. 우리 2189번님 좋은 소식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2번님 몇 주 전에 극동방송 15년 만에 다시 듣고 새깨라를 통해 오늘 적지만 전파선교사를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던 신장 수치가 주님의 은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15년 만에. 또 어떻게 새깨라를 듣다가 또 전파선교사에 또 마음도 주셨네요. 1732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멋진 친구 두 분 우정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5189번님 이렇게 또 엄마랑 새끼라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1304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3시 32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친구분을 전도 요청하셨네요.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추현숙님. 추현숙님을 신호 갑니다. 추현숙님 신호 가고 있어요. 이금아님이 신청하셨는데 신호가 가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받으셔야 되는데. 자, 전화 안 받으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마 전화 간다고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8732. 자, 추현숙님 전화를 받아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 전화를 걸고 있어요. 오, 안 받으시네.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추현숙님 되시죠?
1: 네네.
0: 저 극동방송의 김인스피디라고 합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0: 우리 친구 이금아님이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1: 아, 맞아요.
0: 예. 극동방송에서 전화했습니다.
1: 근데.
0: 예.
1: 극동방송에서 왜 전화.
0: 친구가 뭐 왜 전화한다는 얘기는 없었군요. 그냥 전화한다고만 얘기가 됐었나요?
1: 아, 글쎄, 전화 극동방송에서 전화 온다고는 했는데.
0: 예, 왜 전화했는지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왜 전화했냐면요, 친구 이금아님이 네. 우리 극동방송에다가 추현숙님에 네.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1: 뭐라고 보냈어?
0: 그래가지고 그 사연이 당첨이 돼서 제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 네. 전화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일단 추현숙님이 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사연으로 시작됐거든요. 네.
1: 내가 이사를
0: 예.
1: 엄청 많이 다녔어요.
0: 예예. 예.
1: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다니다 본 게 교회를 떠난 지가 솔찬이 됐네요.
0: 솔찬이 됐어. 솔찬이. 저기 전라도 어디 쪽이신 것 같은데 네. 어디세요?
1: 아, 전라 전주요.
0: 전주. 네. 알겠습니다. 솔찬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0: 한
1: 하셨어요?
0: 7, 8년 됐나 봐요.
1: 7, 8년 됐어요.
0: 예. 네.
1: 이금하님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아, 열심히 하죠.
1: 열심히 다니고 극동방송을
0: 맨날
1: 들으면서,
0: 닦고,
1: 예.
0: 나 보면은 맨날 교회 가라고
1: 교회 가라
0: 그러는데.
1: 그러고,
0: 예, 뭐 교회
1: 그러다가
0: 가라고
1: 이제,
0: 하는데,
1: 예. 하는데,
0: 어떻게 좀안 되더라고,
1: 안
0: 이제.
1: 돼요. 전주로 이사 가고 나서 그다음부터 좀 끊겼어요? 응?
0: 전주로?
1: 네.
0: 전주서 대전으로, 대전서 부천으로, 부천서 만났어요. 그, 저기 친구를.
1: 그랬고요.
0: 네, 거기서 열심히 같이 이제 교회
1: 교회
0: 다니다가,
1: 다니다가
0: 또 내가 양주 왔어, 양주. 양주로 또 왔어요.
1: 지금은 양주예요?
0: 네.
1: 아, 지금 아, 고향이 전주고 지금 현재 계시는 곳은
0: 예.
1: 양주.
0: 네네.
1: 그렇구나. 이금하님이 우리
0: 네.
1: 추현숙님 엄청 생각하더라고요.
0: 그래, 볼 때마다 그냥, 그리고 뭐 자주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오는데, 그냥 한번 떠나니까 영 가는 게안
1: 가는 게안
0: 되더라고요.
1: 돼요.
0: 어디가 또 저견지 모르고,
1: 알겠습니다.
0: 교회도 선택하기가 좀 그렇고,
1: 선택하기도
0: 그래서,
1: 그렇고, 그래서 제가,
0: 가기는 가야 한다 하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1: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이금하님이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에 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가 옆에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추현숙님. 자,
0: 네.
1: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많기도 하네.
1: 많기도 하네. 여기서 어떤 거?
0: 그래서 어떤 걸
1: 어떤 거?
0: 먹는 걸로 해야지 뭐
1: 거의
0: 그
1: 대부분 다
0: 사람
1: 먹는 거예요. 그중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거 어떤 걸로 드려요?
0: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뭐 뭐,
1: 예? 또 불러드려요?
0: 아니 끝에서 뭐몇 번째
1: 끝에서 몇 번째? 쭈꾸미, 견과, 커피,
0: 쭈꾸미
1: 쭈꾸미. 아, 쭈꾸미로 드리는 거. 우리 친구 이구마님도 드려야죠. 이구마님.
0: 왜 드려야지
1: 예, 드려야죠. 이구마님도 물어볼게요. 저 이구마님.
0: 예. 왜?
1: 이금하님 뭐 드릴까요? 예?
0: 저요?
1: 예.
0: 저는 소곱창 먹을래요.
1: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0: 네.
1: 추현숙님, 이금하님이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0: 아, 그랬어요?
1: 네, 옆에 듣고 있었고.
0: 맨날 보면 교회 가라고, 전화만 하면 교회 가라고, 진짜 많이 그런, 그 전에 같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1: 아, 열심히
0: 그런데.
1: 다녔구나. 이금하님은 또 양주에 계세요?
2: 아, 저는 부천에 삽니다.
1: 부천에.
0: 부천에 살고 나는 양주로
1: 아,
0: 왔고.
1: 부천에 있을 때 같이 잘 다니셨구나.
0: 네.
1: 지금 우리
0: 아이고.
1: 추현수님, 지금 이렇게 그
0: 네네.
1: 극동방송 생방송하고 있는데, 이금하님이 사연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생방송하는데 전화했네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아무튼.
1: 생방송하는데, 우리 이금하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친구한테.
0: 거기 가라고 오겠지만.
1: 아니, 오늘은 좀 다르게 할 거니까, 오늘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방송도 나가니까.
2: 친구야.
1: 자, 얘기하세요. 예.
2: 태연수 친구야.
0: 그래.
2: 사랑해.
0: 나도.
2: 사랑해. 내가 네가 아주
0: 나도.
2: 얼굴은 못 봐도 늘 마음으로 사랑하고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늘 마음이 너한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자꾸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0: 그러니까 옆에
2: 극동방송 좀
0: 있으면
2: 한번
0: 같이
2: 해봤어.
0: 가는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나 혼자 가려니까 영
2: 그러니까.
0: 한번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봐도 영 마음에 안 들대 또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는
2: 그냥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뭐또 바라볼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리고 잘좀 다녔으면 좋겠어. 너무 사람이
0: 그래요.
2: 우리가 일본 미쳐도 모르고 살으니까 빨리 해
0: 고마워.
2: 하루빨리.
0: 아무튼 고마워.
2: 그래. 고맙다. 사랑한다.
0: 그건 나도 이금하고 똑같이 소곱창 먹을래.

0: 갑자기 왜요? 왜? 아니 갑자기 뭐 교회 가라고 했다가 갑자기 소곱창이 나오지? 예.
1: 이거마 씨가 소곱창 먹고 싶다니까 나도 소곱창.
0: 아, 소곱창. 아유 그러면은 제가 네. 시원하게 쭈꾸미도 드리고 소곱창도 드릴게요.
1: 아유 그럼 너무.
0: 예, 네, 취현숙님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교회 가라 교회 가시라고.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큰일 났네 진짜 이제.
0: 큰일 났네 이제 가야 되겠네. 네, 양주에 우리 애청자도 많은데 양주에 교회 소개도 많이 해봤는데.
1: 경기도 양주
0: 경기도 양주에서 옛날에 이렇게 전화 연결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양주에 교회도 소개도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주에 교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이 친구 좋아하고 그러시면 이 애청자분 이렇게 좀 연결도 시켜드릴 테니까.
1: 아니 제가 여기서 생각한 데가 있긴 있어요.
0: 아, 생각한 데가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거기부터 가시고. 예. 필요하시면 우리가 소개도 해드리고.
1: 예, 그래요.
0: 그럼 예. 생각한데 혹시 거기 지인이 있어요? 아는 분이 계세요?
1: 예, 있어요.
0: 아유, 그러면 됐네. 그러면 됐어요. 자, 우리 주현숙님.
1: 네.
0: 저하고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아, 예, 그래.
0: 저 따라서요. 네. 사랑의 네.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우리 최현숙님.
1: 네네.
0: 우리 이그마님하고 오늘 이렇게 막 훈훈하고 따뜻한 대화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1: 네, 네. 감사.
0: 저희 어머니하고 뭐 친구분하고 막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런 아주 훈훈한 느낌이었고, 예. 꼭 양주에 네. 있는 교회 금방 네네.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에 꼭 네네. 가시고요.
1: 네네.
0: 알겠죠?
1: 노력해볼게요.
0: 예. 아유 근데 네. 꼭 노력을 넘어서 딱 용기 있게 이제 가셔야 돼 이번 주에. 또 미루다 보면 계속 미뤄지니까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우리 이그마 친구분한테 하실 말씀 혹시 짧게 있어요?
1: 감사하지 항상 친구한테 그냥 그 말밖에 없어요. 이제 또 네. 만나서 또
0: 그래요. 예. 우리 추현숙님 네. 교회 잘 다니실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어요?
1: 뭐 좋아하는 것은 많았죠. 근데 막상 생각하려니까 안 나.
0: 막상 생각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골라가지고 마지막 찬양 이렇게 나눌게요. 나누고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꼭 좀 들어보시고요.
1: 네네.
0: 알겠죠? 우리 네. 이그마님께 이렇게 방송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1: 네네.
0: 네 우리 최현수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살아계신 주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했고요. 우리 752번 아우 제가 이렇게 문자를 늦게 봤는데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아산 육송 학교에 갔다 오고 공부하면서 듣고 있다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교회 잘 다닌다고요. 오, 또 경기도 광주에서 엄마랑 듣고 있다고 7238번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끼라를 듣고 있네요.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보물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0: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건국신한교회에서는 찬양사역자 시와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 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0: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 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 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에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으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밤새도록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셔도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만 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악한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불로 주의 원수들을 태우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죽어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 이 땅의 경계를 사방으로 넓히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괴로워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이제 막 아기를 낳으려는 때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나 우리가 낳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 계신 곳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땅이 더 이상 죽임당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큰 칼로 행동이 재빠르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두고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 포도밭을 지키겠다.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포도밭을 돌보겠다. 포도밭에 대한 나의 진노는 사라졌다. 누구든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내게 맞선다면 내가 달려들어 그것들을 몽땅 태워버리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피난처를 찾아 내게

내게로 오면 내게로 와서 나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앞으로 야곱 백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싹을 내며 꽃을 피울 것이니 세계가 그들의 자녀로 가득 찰 것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듯이 자기 백성을 치지는 않으셨으며 주의 백성을 죽인 원수들을 죽이듯이 자기 백성을 죽이지도 않으셨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멀리 쫓아내심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벌로 삼으셨다. 주께서 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에 날려보내듯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허물을 씻기 위하여 치러야 할 모든 대가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제단의 돌들을 마치 부서진 석회석처럼 다 깨뜨려 버려야 하며 아세라 우상도 태양신상도 다시는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요새 성들이 폐허로 변하고 사람들이 살던 곳은 사막처럼 버려질 것이다. 송아지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고 누우며 나무의 잎사귀를 다 먹어 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여자들이 꺾어서 땔감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듯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지으신 분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겨에서 알곡을 골라내듯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찾아 모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시리아 땅으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절할 것이다. 에브라임에 술 취한 사람들에게 자랑이자 기쁨인 사마리아 성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기름진 골짜기 언덕에 아름다운 화관처럼 놓여 있는 네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보아라,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보내신다. 그 사람이 우박처럼 폭풍처럼 극심한 홍수처럼 들이닥쳐서 사마리아를 뒤엎어버릴 것이다. 술 취한 에브라임 백성에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던 그 성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술 취한 사람들이 사는 기름진 골짜기에 아름다운 화관처럼 놓여 있는 네가 시들어 죽을 것이다. 그 성은 잘 익은 무화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따서 삼키는 것처럼 그 성의 찬란함도 삼킴을 당할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네, 이 찬송은 한국교회에서 송구영 신 예배나 감사 예배 때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단순히 지난 날을 추억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펴고 이 찬송의 제목 아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 작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은 에벤에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과거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구절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사사오 데스다브로입니다. 사사오의 삶에는 깊은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존경하던 스승 우지무라 간주의 딸 로스코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게 된 일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사오는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자리와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찬

0: 찬송의 2절을 읽으면 사사오가 걸어간 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랑 없는 거리와 험한 산길은 그가 멀리서 본 풍경이 아니라 직접 걷고 지나온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5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고백을 들으면 편안한 자리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말이 아니라 굽이진 삶의 길에서 여기까지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사사오가 남긴 가사는 박재훈 목사님의 선율을 만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감사 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재훈 목사님은 우리말의 호흡과 운율이 살아있는 선율을 쓰기 위해 평생 고심하셨는데요. 특히 이 찬송은 말의 억양과 선율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번역된 가사임에도 낯설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인 노래처럼 편안하게 부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말의 호흡과 은혜의 고백이 참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악보에서도 그 섬세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구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매 구절마다 새짓단 음표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첫 구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지내온 것, 네, 이 지내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의 흐름을 새 음으로 고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나온 시간을 서둘러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뻤던 날도 있었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씩 돌아보며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한 절씩 따라가다 보면 그 시선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고 2절에서는 험한 산길을 걸어가며 3절에서는 앞으로 남은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결국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네셀의 의미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 앞으로의 길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라보고 아직 알 수 없는 앞날까지 그분께 맡기게 하는 찬송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지금까지라는 첫 단어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기뻤던 날도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날도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써내려가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기록하는 글씨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새어지는 작은 에베네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 나타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령에 의한 삶, 여섯 번째 시간,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 나타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그랬죠?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랬어요. 성령의 시대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하셨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님을 이제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하듯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나타나심 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한 번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은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확증을 갖도록 뒷받침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의미해요. 아포데이시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말재주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입증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뒷받침해 주신다라는 의미의 나타나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는

7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파네로시스라는 말인데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분명하게 나타남.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거짓과 참을 분별하게 하시고, 섬기는 열정과 섬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 이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의 각 지체를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임재와 활동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로마서 12장에도,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렇고요, 로마서 12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은사를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은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오늘 보면 약간 뒷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몸 대신, 그러니까 그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지체로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지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는 역할을 하는 눈, 듣는 역할을 하는 귀, 붙잡는 역할을 하는 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의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불필요한 지체가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몸이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통로로 삼으심,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돕고 구제하는 역할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동체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일곱 가지 은사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은사,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속적인 은혜의 역할, 은혜와 그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생각할 때, 몸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나와요. 두 번째는 나타남의 관점이죠. 우리 지금 읽었던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는 성령께서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자신을 나타내시는 현재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순간순간 나타나신 현재적인 역사. 가르침의 역할을 맡았어요. 예를 들면 교사로서 어떤 사람이, 그렇다 그래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환되는 데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병든 자를 기도한다 그래서 다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은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통해 역사되어질 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섰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에 어떤 데는 토요일 밤에 거의 잠을 못 잘 때도 많습니다. 막 늦게까지 실험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까? 본문을 연구하고 뭐 이러면서.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전하지만 준비 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착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회개도 일어나고 때로는 위로도 경험하고 믿음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담대함도 갖게 되고 이건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점은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그 역할을 말한다면 나타남의 관점은 실제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리를 맡기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생명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이게 뭐냐? 은사를 나타남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복음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체험돼야 되는데 그 체험이 뭐냐면 한계를 경험해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능력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능력 없지만, 나 아무것도 없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이고 우리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공급하시는 능력 역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뭐예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죠.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신 그래서 내 시민권이 그분과 함께 하늘에 있고 내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고 그분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에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들쌍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바로 그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매번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아멘. 이제 이 관점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죠. 4절부터 7절 첫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혜를 맡기십니다. 4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다. 첫째 은사는 여러 가지라 그러죠. 여기 다양성, 여러 종류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은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한 사람을 만나서 살피고 위로하면 그 사람이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필요를 빨리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돕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은혜가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면 병든 자의 마음이 안정감을 받고 또는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죠. 이런 일들, 이러한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게 하는 그런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은사는 바로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는 다양해요. 여러 가지예요. 두 번째,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은사를 기프트, 선물, 위로부터 온 선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훈장이나 충성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여 기도 많이 해서 쌓아올린 업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섬기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예요. 세 번째 은사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능력을 소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때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세움을 받는다면 그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낙심한 사람을 만나 얘기하면 적절한 말씀으로 격려를 주고 이렇게 그 사람이 회복된다면 아, 이 사람은 권면의 은사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의 은사가 자주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본질이 뭔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다면 지혜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지혜의 은사가 저 사람에게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죠. 어떤 사람 병든 자를 가서 섬기고 또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돕고 나누면 아, 이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 또는 긍휼의 은사가 있고 또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시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 열매를 확인하는 거죠. 네 번째, 은사의 다양성은 경쟁이 아니라 몸을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낮게 평가하고 어떤 은사는 더 신령하다, 뭐 이렇게 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양한 은사가 성령님께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은사, 무슨 은사가 크고 무슨 은사가 더 놀랍고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죠? 성령께서 주신 거니까 어떤 은사는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덜 귀하다고 말하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는 더 소중하고 어떤 은사는 안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덜 소중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쓰임받는다는 의미에서 모든 은사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이렇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맡겨진 역할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할을 맡아야 돼요. 역할. 12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선 첫째로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는 조금 과장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섬김, 봉사,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많은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뭘로 번역하냐면 섬김으로 번역합니다. 사역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냐면 섬김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죠. 전에 우리 이런 거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온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가장 그 쉬운 예로 농사 짓는 사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주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밥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식으로 우리가 농사도 잘 지어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밥벌이로, 돈벌이로, 먹거리를 위해 농사 지으면 적당히 농약 많이 붓고 자기 먹을 건 농약 안 치고 먹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의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일에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사명의식으로 농사 지으면 다르게 할 거거든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사명의식을 가르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유하고 하나님과 동역자로 치료하신 하나님이 의료를 통해서 치료하신다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가. 이게 선교적 삶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모든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는 거예요.

하되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죠? 그러면 군인들은 그리고 경찰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에요. 바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되 섬김을 기본으로 여기고 간다면 이 섬기되 어떻게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상에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지금도 지득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갖고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와 부모를 통해 자녀를 이 땅에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을 통해 자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당하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자원으로 따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원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관점에서 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섬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작게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또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거, 부모님을 섬기는 거,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모든 일을 섬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4절부터 다시 보면 4절의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5절의 섬김은 그 은혜를 가지고 실제로 감당하는 역할을,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감당하는 역할을 강조한다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주어진다. 따라서 보세요. 은사의 목적은 섬김이다. 섬김을 목적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왜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남이 필요해요?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은 앞에서도 나눴지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자로서 처음에 설교자로 시작할 때 설교 준비 잘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무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갔어요. 자기 능력을 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잘하면 은혜라고, 내가 잘하면 자부심 갖고 우월의식 갖고, 못하면 실패감과 죄책감에 눌려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도토리 키재기지만 우리가 남보다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지 그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자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쌓는 그 아들 대신 주님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나의 방패와 상급과 변호사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거죠. 피할 길 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자고요. 두 번째,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섬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역할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을 경험하려면 역할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다양하다면, 기회가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회가 다양하다면 우선 타고난 재능, 살아가면서 습득된 기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따라 역할을 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준비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이 곁에 있잖아요. 찾아가서 위로해줘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맡았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몸의 지체로서 순종하여 섬기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를 발견합니다. 내 은사를 몰라 그래서 난 알 수 없어.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섬김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주시면 섬길게요. 이거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이 섬김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면서 섬기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은사는 반드시 섬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라고요?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하라고. 성령께서 가르침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식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 위에 서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 과시하라고?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을 긍휼로 돌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높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세요. 성경은 예언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빌드업, 영어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건물이 우뚝 서듯이 세워가는 거죠. 예, 바른 길로 권면하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고 섬김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신에게만 어떤 은사가 머문다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세 번째, 크게 섬김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이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씩 봅니다. 첫째, 우리는 섬기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경험하는 건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좀 남보다 낫게 뭔가 이룬 걸 가지고 자부심 같고요, 못하면 죄책감이나 열등의식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건 복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자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원의 삶은 뭐예요? 이걸 경험했으면 그래, 그러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셨구나, 아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우리의 눈의 초점을 자기의 한계에서 띄어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이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과 삶의 실제적인 작용을 뜻합니다. 여기 사역, 6절의 사역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실제로 작동하는 힘, 활동과 그 결과라는 의미예요. 결과. 그러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이 말은 뭐예요?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4절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고, 섬김은, 5절에 섬김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당하는 역할이라면, 6절에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그러니까 결과는 누가 만든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주님이 만드신다. 변화는 누가 만든다? 주님이 변화시킨다. 새롭게 하신 은혜는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겸손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보는 거죠. 세 번째, 사역의 한계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경험하면 어디로 가냐?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게 합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 힘으로 온전히 도울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결과와 때는 하나님께 속해요. 우리의 책임은 맡겨진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충성스럽게 우리가 할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 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으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랑으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사람,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나도록,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네 번째, 성령께서 지금 나타나시도록 자신을

드리십시오. 수동적인 관객이 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말할 때 주님의 지혜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주님의 자원으로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정말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섬기십시오. 누군가는 따뜻한 밥 한 끼로, 누군가는 눈물의 기도로, 누군가는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서로를 섬기면 그 모든 섬김을 통해 결국 한 분이신 성령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일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이 신학은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연구하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날 신학자들과 신학 교육이 거기서 오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접근해서 학문화가 돼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 거짓된 허황된 신화 우상 자기가요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 몸 바쳐 하나님의 불사르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다면은 때에 때 내 건 놔야 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해야 돼.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백서가 그걸 이렇게 축복한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학이라면 예수 없는 기독교 대학 무슨 기독교 대학이요. 아니야.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부둡게 안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해지 않은 거 꾸미는 거 아테네는 그게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요. 그리스도의 수도지.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신학회 뭐 한다 뭐 한다. 거기에 학회도 해야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말 자랑하는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뿐이요. 없어.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학자다. 중요해요. 내가 그거 반대는 거 아니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것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성전을 허물고 성전이 되어라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장사치들이 가득한 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찬송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만남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든지, 지금 그 백성들의 영혼이 상해 있는지 상하에 있지 않든지, 그들이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무너져 있든지 말든지 상관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특히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볼까, 딴 주머니를 한번 차볼까,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사람의 인정을 얻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드러내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에 한 번 더 드러내시는데, 처음 사역에는 그랬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 때는 뭐라고 그러셨죠? 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사실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 장사하는 집, 도둑의 소굴,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한 선지자가 외쳤던 표현입니다. 도둑의 소굴이라. 이 과거의 사건을 추적해서 확인하다 보면 이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를 우린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04페이지쯤에 역대하 3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판으로만 기억하시죠? 남, 북, 유다, 이스라엘, 스물, 열아홉, 여덟, 영. 여덟이 뭐라고 그랬죠? 남, 유다에 있었던 그나마 선한 왕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덟 명 중에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어떻게 그가 선한 왕이었는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요시아 왕이 다스리고 얼마지 않아서

이제 남유다는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큰 업적을 남겼던 선한 왕이라는 겁니다. 34장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과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또 성전을 어떻게 수리했는가, 성전을 어떻게 수리하여 정결케 했는가 이 이야기가 또한 있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다시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35장에 가면 그 율법책에서 말하는 대로 유월절을 시행하는 그 이야기가 34장과 3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수리, 종교개혁 단행, 유월절 시행,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고 뜨겁게 하여 함께 우상을 제거하고 옛 습관, 옛 산당들을 파하고 유월절을 함께 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한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이 예레미야서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아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단행되고 우상을 제거했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문 앞으로 보내셔서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대치되는 것이, 대조되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이상합니다. 자, 35장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거기를 좀 꼽아놓으시고 예레미야 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왕이 선두가 되어서, 선두에 서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유월절 시행이 거짓이냐, 진실이 아니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지 35장에 그것이 분명하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한지 한번 찾아보시죠. 35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요시아 왕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유월절 재물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죠. 특별히 8절을 보시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확인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다 같이 자기의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니까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에 섰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직무, 책임, 그 자리를 다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봉사팀은 봉사팀의 자리에, 또 찬양팀은 찬양팀의 자리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기강이 잡히기 시작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통일왕국 120년, 분열왕국 500년, 이 상황 가운데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 지킨 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성전이 회복되고 율법책을 찾아서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유월절 절기도 지키면서 요시아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감격과

기쁨과 감동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멋지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여 이 성전에 나와서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문 앞에서 뭐라고 소리치게 하셨다고요? 다시 예레미야 7장으로 돌아가시죠. 지금 이게 다른 시대도 아니고 다른 세대에게 하는 말도 아니거든요. 같은 세대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말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고 왕을 중심으로 참 잘하고 있다고 써놓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으니 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매우 의아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백성들은 그토록 뜨거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고하시냐. 그 이유가 5절 이하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5절 이하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 아프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인용하셨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죠. 내 집을 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삼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나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그래서 4절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하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볼까요? 지금 백성들은 뜨겁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상들도 철폐했고 말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여기는 도둑의 소굴이다. 내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도둑들만 우글우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5절에서 10절에서 하시는 그 이유, 그 말씀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있을 때는 너희들 참 그럴싸하다.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뜨겁게 보인다. 근데 성전 밖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는 바른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성전 안에선 참 멋져 보이지만 성전 밖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너희는 온통 거짓말만 한다. 외식한다. 연극하는 삶을 살고 있다. 성전 안에서는 뜨겁게 울며 예배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뭐라 그러죠? 삶의 현장에서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너희의 책임을 다했다고 너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구나. 삶의 현장에서는 실컷 딴짓 해놓고 딴 주머니 차놓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했으니 나는 구원받았구나,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도둑들 소굴이지. 도둑들만 우글우글하구나.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놀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받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점심 맛있게 먹으러 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고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충전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쇼핑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단 한 가지 이 이유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21절부터 26절까지 좀 기니까 22쯤 요약을 하면 애굽 땅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너희는 목을 곧게 하여서 내 말을 지금까지도 도저히 안 듣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누구 드리려고 갖고 온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거죠. 아울러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끼리 먹어라. 좀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너희들끼리 처먹어라. 내가 고기 달라 그러든 내가 헌금해 달라 그러든 내가 피냄새를 좋아할 것 같으냐? 우상들처럼? 내가 봉사라 그러든? 그 가져온 거 역겹다. 너희들이나 다 먹어라. 돈도 필요 없다. 나에게 돈이 필요하겠냐? 고기가 필요하겠냐? 역겹다. 너희들이나 다 먹어라. 이런 말인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딴 주머니 차고 딴 짓 하면서 그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런데 일주일 내내 딴짓하며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는 나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내가 감동할 것 같으냐? 거기에 내가 속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나 다 먹어라, 다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순 날 도둑놈들아,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속일 수도 없고요. 이런저런 예물을 바치고 이런저런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갖다 바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척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성전 정결 사건이나 또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나 또 말라기 1장의 말씀이나 사실 다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또 종은 상전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는 어찌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하거나 나를 두려워하지를 않느냐? 이상하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는데요? 야, 너희들 더러운 떡 갖고 오지 않냐? 눈 멀고 저는 거 병든 희생제물 가지고 오지 않냐? 그렇게 갖고 왔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해봐라. 내가 그러면 해주겠느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다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무섭고 섬뜩한 경고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참 안일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직분이 있으니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있으니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지, 나는 하나님께 구원 받았겠지, 난 하나님의 자녀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확신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들의 일상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이 시간, 주일 이 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의 그 일주일의 모습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칭찬받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주어진 상황, 환경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이죠. 본능을 보면, 본심을 보면. 이게 헌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조금이라도 하고 중간에 균형 맞춰서 하면 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걸 택합니다. 근데 안 하는 걸 택했더니 안 하죠. 이게 또 우리의 실상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모델을 전하고 또 그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능하면 이런 대형교회들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직분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 위로 올라가고 싶은, 성도보다는 집사가 되고 싶고 집사보다는 권사와 장로가 되고 싶고 그 직분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하여튼 되고 싶은, 그 올라가면 그냥 뿌듯한 목사가 되고 싶은, 집사는 영어로 하면 서번트입니다. 더 쉽게 하면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웨이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웨이터가 뭐하죠? 시중 들죠. 물 따르고 반찬 갖다주고, 이게 웨이터인데, 이게 집사인데, 이게 권사고 이게 장로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되어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죠. 교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뭘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 예쁨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쁨 받고 있습니까? 그 예쁨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근데 성도들 안에, 교회들 안에 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필요 없다. 성전을 헐어라.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조금이라도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칭찬해 주시는 건 저는 들으면 고맙죠. 기분 좋고요. 근데 그 칭찬이 저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차라리 칭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마음 충분히 아니까 칭찬 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10년, 20년이 지나도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서로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장사치들처럼 이익을 탐하는, 교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힘듦과 그런 것들은 돌보지 않은 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종교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직분을 얻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자가 있는 이유는 교회의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바로 그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라고, 설명하라고, 증명하라고 이 직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에 더 많은 섬김과 직분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장로 권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이게 한국교회 안에 참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도, 아무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위기가 좋아도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이웃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상처 주느냐? 나 자랑하다가,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다가,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다가 그 우월함을 드러내는 자리에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내가 우월한 걸 드러내려면 누군가 깎아내려줘야 되거든요. 넌 그래? 난 이러는데 말이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깎아내리죠? 나의 자랑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다 하는 것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자식을

0: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시험관 시술을 수없이 했던 50대 60대가 된 물론 어르신이지만 그러함에도 어떻게든 자손을 보고자 그렇게 기도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앞에서 항상 어떤 분이 와서 핸드폰 보이면서 내 자식들이었는데 손주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걸 보여줘야 이분들이 더 아이들을 갖고 싶어서 더 그냥 그런 마음을 갖지 철이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고요. 답답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옆에서 말립니다. 자기는 자랑하고 자기는 그 사람을 생각해 그 회사하는 말인데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죠.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자기가 상처 준 걸 몰라요. 상처 준 걸.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내 남편은 말이야. 내 자식들은 말이야.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얼마나 눈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뿐인 것이죠. 왜 그런다고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상처 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뭐라 그럴까요? 에휴, 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 자기가 상처 준 건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 떠나는데 상처 준 사람만 교회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모습은 정말 그러지 않을까 좀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 교회다움, 신자다움, 그 성도다움을 우리에게서 발견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보다 못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최대의 관심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관심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저들이 얼마나 가난한가, 저들이 얼마나 외로운가, 저들이 얼마나 눈물 짓는가. 저들을 은혜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가 맡은 신령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도 관심이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늘 부문 교회가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땅에 존속할 수 있는 근거, 또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수천 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요즘에 기상이변, 폭염, 태풍, 허리케인, 수많은 일들을 볼 때 지구의 수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집이 목적입니까? 돈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늘 품은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하늘 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습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봉사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 일주를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사랑의 길을 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전화는 광주전화 062-369-9에 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9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기대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을 의미하는 말이죠.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이 기대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감은 미래의 빛을 미리 당겨오는 일이다. 기대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기대가 미래에만 머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대는 현재를 바꾸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장면을 그 기대의 방향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은 시간을 보내도 기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험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야.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품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은혜의 흔적들을 더 민감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대하며 나아오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7월 20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이 워십에 예배합니다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PS 콜라보의 주 음성 외에는 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익숙함이 기대를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늘 드리던 예배겠지. 오늘도 비슷한 말씀 듣겠지. 내가 아는 본문인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분이시죠. 어제 베푸셨던 은혜와 오늘 베푸실 은혜는 같지 않고요. 어제 주셨던 말씀이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만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만큼 예배는 언제나 새로운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3분의 1 지점을 지나왔고요. 다들 잘 쓰고 계시죠? 혹시 필사 노트가 따로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노트를 필사 노트로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비엔제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업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퇴근길에 함께하고 있어요. 남겨주셨네요. 우리 5658번님 반갑습니다. 아,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나눌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신청해주셨는데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음성을 함께 듣고요. 오늘의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 마음에 흐르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눠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시간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남자 박철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았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목사님 여름이면요 많은 분들이 휴가 가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왜 여행 같은 거 다녀오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말 있잖아요. 국룰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목사님?
1: 집이 최고다.
0: 목사님도 하시죠. 그렇게.
1: 아, 그렇죠.
0: 네. 이 대문 열자마자 하잖아요. 아유, 역시 집이 최고다. 이렇게. 아, 이 집이야말로 우리가 무장해제가 되고요. 또 진짜 쉼을 누리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리조트, 호텔 다 좋지만 우리 집만큼 편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곳곳을 헤매면서 만족과 행복을 찾지만 결국 참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광주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 필사할 찬송가를 찬양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요즘에 또 나 이렇게 필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오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31일 채우시길 바라고요. 아, 먼저 출석체크 퀴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출석체크 퀴즈 주시죠, 목사님.
1: 네, 문제 드립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0: 네.
1: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뿅뿅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0: 아멘.
1: 네, 뿅뿅에 아멘. 들어갈 예, 이 단어.
0: 네.
1: 오늘은 보기가 나갑니다.
0: 좋습니다.
1: 자, 1번 백발.
0: 1번 백발.
1: 예, 2번 금발.
0: 2번 금발.
1: 네. 3번 요즘 유행하는 단발.
0: 단발. 네. 네. 그래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뿅뿅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 뿅뿅이 무엇인지 1번 백발, 2번 금발, 3번 단발인데요. 아, 너무 쉽다. 보기가 나가니까 그쵸? 네. 뭐 인종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미용실을 다녀온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153번으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볼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퀴즈 말씀은요, 정말 읊조릴 때마다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0: 네,
1: 말씀이죠.
0: 그렇죠.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0: 네.
1: 만드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0: 그렇죠.
1: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아끼듯 부모가 또한 자녀를 돌보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0: 아멘입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뿅뿅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였는데요. 보기 1번 백발, 2번 금발.

0: 3번 단발이었습니다. 저이 문제 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어떤 진짜 치긋하게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님께서 통닭을 사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통닭 사러 오셨냐? 이렇게 PD가 물어보니까 아, 우리 애기 주려고 사왔다. 애기 조금 어린 애기가 있으신가 보다. 요런 마음으로 PD는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그 애기가 환갑이 넘었다는. 뭔지 아시죠, 목사님? 나이가
1: 그래요.
0: 아무리 많아도
1: 그렇죠.
0: 부모한테는
1: 애기잖아요.
0: 애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1: 아멘입니다.
0: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응애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목사님. 정답 넣어서 한번 발표해 주시죠.
1: 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0: 네.
1: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0: 아멘.
1: 아멘.
0: 정답은 백발이었습니다. 내가 업겠다, 품겠다.
1: 예, 금이 좋다고
0: 네.
1: 또 금발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0: 금발은 뭐 좋은 건가? 진짜 금이 아니니까요. 네. 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우리를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겠다는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
1: 네. 피디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부모님의 등에 업혀본 경험 있으시죠?
0: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있긴 있죠.
1: 아이가 걷지 못할 때 부모가 등을 내어 업어주듯이 힘이 다해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힘좀더 내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0: 네,
1: 직접
0: 맞습니다.
1: 우리를 품고 업고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0: 그럼요.
1: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고 지칠 때마다 품어주시고 길을 잃을 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입니다.
1: 또그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유효기간이 없죠.
0: 네.
1: 젊을 때뿐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나온 날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의 날에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지금 내 머리에 흰머리가 얼마나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목사님 흰머리가 없으셔가지고.
1: 상당히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감췄을
0: 아,
1: 뿐이요.
0: 잘 감추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진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를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목사님, 오늘의 찬송가는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1: 네, 오늘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은 사사오 데스사부로 목사님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0: 네.
1: 젊은 시절에는 성공한 무역상이 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지만 그곳에서 목회자가 운영하는 하숙집에 머물며 복음을 듣게 됐고
0: 네.
1: 전도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회심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0: 네.
1: 이후 목사가 되어 일본으로 돌아가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1894년 발간한 찬송집 구원의 노래에 실린 찬송이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0: 네.
1: 사사오 목사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나온 삶과 일본 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찬송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0: 네.
1: 이 찬송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0: 네.
1: 형통이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는 것임을 보여주죠. 몸도 마음도 연약해져 쓰러질 것 같을

0: 예,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섰던 그의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1: 아멘입니다. 이 찬송가 작사를 일본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
0: 그러니까요.
1: 오늘 처음 알았어요.
0: 네, 저도 새로웠습니다.
1: 네, 작사는 네. 일본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작곡은 한국 목사님이 하신 그런 한일 합작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먼저 박철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0: 아멘. 네.
1: 아멘.
0: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가와 함께 묵상할 오늘의 말씀은 어떤 곡이죠, 목사님?
1: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0: 네.
1: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두 번 읽어볼까요?
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0: 아멘.
1: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0: 도움의 돌.
1: 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0: 네.
1: 예,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0: 네.
1: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셨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죠. 그 승리의 자리에 사무엘은 큰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0: 네.
1: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에벤에셀의 돌이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보다 해결해야

0: 될 문제와 부족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1: 맞습니다.
0: 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1: 네, 맞아요.
0: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늘 가장 좋은 길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 같은 길도 지나게 하셨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 길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넘어질 때는 붙드셨고 또 눈물을 흘릴 때는 위로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돌아보며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1: 네.
0: 오늘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돌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의 믿음의 표지를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1: 아멘, 아멘.
0: 이 고백이 과거를 향한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입니다.
0: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은요. 필사노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찬송가 가사를 필사하실 때 이 말씀도 한번 위에 함께 필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필사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계시는 그 자리에서 감상만 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돌이켜보면 기쁨의 순간에도 눈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그 순간에는 다 알지 못했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필사노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도문이 있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지나온 제 삶의 궤적을 돌아봅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기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장차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집을 바라보며 오늘 제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완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 맘의 한눈에 있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직 필사 전이신 분들은 방송 후에 꼭 필사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이제 인사해 주시죠.
1: 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0: 아멘.
1: 우리 주님 믿으면서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광주 백합교회 박철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도라고 보내주시고요. 아, 생각해보면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앞두면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마저 설레게 됩니다.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뜨겁게 찬양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준비할 때 이번에도 같은 예배겠지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기대를 품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어노인팅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실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그동안 했던 강의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9월 28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나도 예외 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선정된 본문은 네 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가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과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즉, 자기 자신과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입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도 택한 소수의 남은 백성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다섯째, 남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습니다. 여섯째, 남은 자들 외에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버림받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진리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 묵상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신실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신실함의 깊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신실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작은 약속부터 사회적, 공동체적 큰 책임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약속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30분 전에 도착합니다. 개인 간의 약속 시간도 대부분 먼저 도착해 자리에 착석한 편입니다. 누군가가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무언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약속 시간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미리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 또한 신실함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사역에서의 신실함도 있습니다. 그 신실함은 맡은 사역을 약속한 기한 내에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완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일을 끝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한 약속은 신뢰관계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저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는 것,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소통하는 것은 신실함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화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상대를 속이거나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압니다.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변치 않고 곁을 지키는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혹은 공동체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갑니다. 정리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즉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에서 이 사실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병이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에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일터에서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실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문과 의심을

0: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사실 지금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특별히 더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서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즉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냐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논증합니다. 첫째는 유대계의 골수 분자요 핍박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예로 듭니다. 그것을 보면 아직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구약에 나온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명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말을 자꾸 번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라도 말과 실제가 같지 않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왕이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1호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며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관한 신뢰할 만함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9월 28일에 큐티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사례입니다. 저희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특히 큐티 일상화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도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의 길을 물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BC 게시판입니다. 건국 신한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초청 찬양 치유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 신한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6-691번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새삼스레 깨닫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새삼스레 깨닫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떠나보면 깨닫게 되는, 이제 떠났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 속에서 소중한 분들과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느 가수, 유명 가수의 노래처럼 소중한 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곁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해줬으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소중한 것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 사람 붙잡고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건 곁에 있다.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태평양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건 항상 하나님이 그 소중한 걸 지구 반대편에 뒀겠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곁에 두고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게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현자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왜 여행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세상 그 많은 경비를 들이고 세상 좋다고 하는 곳에 다 다녀와도 돌아올 때 제일 모두가 똑같이 하는 말이 뭐죠? 집이 제일 좋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호텔이 더 좋지 뭐가 집이 더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자던 침대에, 베든 베개에, 덮던 이불에, 먹던 반찬이 더 소중한 것을 먼 길 떠나고 돌아올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여행 경비라고 하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오는 레슨 하나는 뭐냐면, 소중한 건 내 곁에 있다. 집이 제일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3개월, 정확히 말하면 3개월 2주 동안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들었던 계속 생각이,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떠나보면 얼마나 소중한 속에서 살았는지를 문득 알게 되는, 새삼스레 깨닫게 된 것들, 오늘 제목이 그런 건데요. 많지만 그 중에 한 세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걸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제가 전도서 전체를 강해하기도 했고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라고 하는 책으로도 나와서 뭐 이미 설교를 했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 3장 코헬렛이라고 하는 지혜자 솔로몬이죠. 인생의 말년에 정말 해 위에 있는 올람의 세계를 허무한 세상 헤벨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지혜서 아닙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려본 코헬렛,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의 여행을 다 보내고 인생의 여행을 마치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했던 고백이 전도서다 이 말이죠.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걷는 거, 앉아있는 거, 말씀 듣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인생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 그 무엇 하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것을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 은혜였소.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돌아온 것 같죠. 네. 인생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선물이었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것.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식년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겐 참 길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3개월을 시작하실 때 제가 만난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를 3개월 너무 짧아. 목사님 3개월 가지고 뭘 쉬다가 오셔. 신령 제대로 쉬시지. 3개월 너무 짧은 거 아니야? 했는데 최근에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3개월이 왜 이렇게 길어? 3개월이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3개월을 떠나 있으면서 느낀 하나님의 선물이 뭐였냐면 예배 드릴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느 교회 갈까를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게 우리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왔다면, 오다 보니 운전대가 저절로 돌아가고 전철을 그냥 타게 되고 오다 보니 앉아 보니 벌써 어느새 앉아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입은 옷처럼 편하게 느껴지면서 앉아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 몇 년째 부탁을 받아서 미루고 미루었던 연합집회나 한두 군데, 또 미주 목회자 월드 세미나 외에는 설교 모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그래서 어딘가에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는 3개월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필요했는데 예배만 인도하다 보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런데 매주 주일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가지? 자연스럽게 그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주일이면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고 금요일이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새벽이면 앉아 기도하고 아무 고민 없이 내 발이 옮겨져서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매주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릴까 장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할 교회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고민일까 싶었는데, 이번 주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토요일 저녁까지 결정이 안 되면 토요일날 밤이 잠이 안 옵니다. 내일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한인교회를 갈까? 외국이면은, 아니면은 뭐 현지인 교회를 갈까? 가면은 어느 교회를 가볼까? 대부분 한인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외국이면. 한국에 있으면 한국교회를 가야 되고. 연예인도 아닌데 불필요한 걱정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갔다가 성도들이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연예인도 아닌데 말이죠. 한인교회 가면은 알아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알아보면 또 어떻습니까만은, 아, 또 알아보면은 이런 생각을, 전 목사는 왜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우리 교회에 왔지? 또 이럴까봐 일일이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또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할 텐데 안 물어보고 혼자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연예인병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앉아있다가 웬만한 한인교회에 뭐 어느 외국이든 한국이든 알만한 분들은 아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앉아있는 나를 보고 당황해서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까지 하면서, 아,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교회를 정해서 가서 예배를 편안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드린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 시작되면 금요일부터 성령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님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갔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꼭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방문처럼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졌다고 힐링 받는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만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이유가 있는 또 간증들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매주 이어지다 보니까 내 교회가 없이 나그네처럼 매주 예배의 장소를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민거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권속들이지만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이번 주는 강중침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와 앉아

있는 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분의 일주일 동안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고민이 큰 고민이었다는 거죠. 어디를 가야 할까?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 만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만나서 다행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그분들 고민이 컸겠다. 여러분도 한동안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부에 나오신 그 마음이 있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제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등록하세요 그냥. 이 고민을 다음 주 또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냥 찾아다녀봐야 우리 교회만한 교회 찾기 어려우니까 여기 인도하신 분 성령님이시고 안께 하신 분 성령님이시고 굳이 또 3개월 만에 돌아온 목사가 계속 등록하라고 하는 건 그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또 음성일 수가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전하는 그냥 오늘 등록하시면 그 고민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매주마다 예배할 내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어느 교회냐 그럴 때에 어느 교회라고 말할 교회가 없는 그 어떤 삶의 처량함이 아니라 아 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전해지는 저 말씀이 날 생각하면서 전했던 유튜브를 틀어서 누군가의 멋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집밥처럼 지어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만한 큰 내 교회가 생긴다는 게 그만한 큰 선물이었고 그만큼 내 영혼이 안심되는 게 없고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더라 이 말이지요. 시편에서도 고라 자손이 주의 전을 섬기다가 성전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다시 내가 성전에서 매일매일 이 들과 산으로 유리 방황하지 않고 주의 전으로 돌이켜달라고 부른 시편이 시편 84편인데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고라 자손의 절절한 노래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아침에 어느 교회를 갈지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털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 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교회 이름을 대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앉아있는 이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선물이 뭐냐면 내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이 있다는 게 큰 선물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교회만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매주 섬기고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사역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비록 3개월이지만 예배를 가도 아무도 저보고 설교하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저보고 교실 들어가 애들 좀 가르쳐달라는 분 없고 주부 한 뭉태기 주면서 좀 안내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왔다 앉아있다 은혜 받고 축도 받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갈 때마다 부러운 얼굴들이 들어옵니다. 미국 교회든 어느 교회든 외국 교회든 상관없이 갈 때마다 저는 예배를 참석하러 가는데 미리 와가지고 주부를 들고 Hello, how are you? Welcome 이라고 하는 주부를 들고 섬기는 그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는 분들의 찬양하는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이런 교회에서 저 마이크를 잡고 찬양대까지 찬양팀에서 설 수 있을까? 이쪽에 앉아라 저쪽에 앉아라 구석구석에서 안내해 주는 그분들의 차려입은 옷과 훈련받은 얼굴과 그 표정과 그 매너를 보면서 참 멋있었습니다. 성가대 찬양대 찬양하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이 말이죠. 나그네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내 교회의 식구가 되

되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수 있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혜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다음 주라도 어디 뭐 휴가를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갔을 때 여러분이 그냥 해야지 하고 주부를 들고 나눠주기 시작을 하면은 누가 잘한다고 박수 안 칩니다. 희한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질서를 흐트러놓는다고 그러지. 그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나그네 성도로서는 하고 싶어도 함부로 할수 없는데 저분들에게는 매주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아, 섬김이 짐이 아니라 복이구나. 섬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다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가 계속해서 지금 몇년 동안 해오고 있는 섬기는 사역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제가 어느 교회 갔다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저의 주 업무는 설교 아닙니까? 아, 이 교회 목사 설교 준비 안 하나?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하고 제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매주마다 설교,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은 앉아 계실 거고, 저런 설교를 하면 들어주실 거고, 그 중에 은혜 받는 분은 아멘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건 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제가 이 자리에 어찌 감히 서서 매주 당연하다는 듯이 막 주일날 5번 설교한다고 입이 이만큼 나온 적도 없지만 나오는 것도 사치인 거예요. 그것도 사치인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은혜고, 설수 있는 게 복이고, 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깨닫고 오니까. 어이, 보내준 보람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아,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직장이나 일을 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정말 전쟁 같은 일주일이잖아요. 현대를 살아갈 때.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면 주일날 하루쯤은 좀 쉬고 싶을 텐데, 피곤한 것 뻔히 다 아는데, 주일날 와서 이 일을 섬기고, 저 일을 섬기고, 그것도 행복한 얼굴로 하루 종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이해를 좀 하겠더라고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주업이 이 일인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생계도 필요하고 생업도 필요하니까 주중에 일을 하면서 그분들에게는 더 기쁨이 뭐냐? 주중에 그 일이냐? 주일날 이 일이냐고 물어보면 날짜야 6일 대 1일인 6일을 더 많이 세상에서 쓰지만 더큰 기쁨은 주의 일을 할때 주는 기쁨. 이 기쁨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구나.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정말 은혜고 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이 채워지는 시간이구나.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이제 그만하실래요? 하면 내가

주일날 내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와도 오늘 또 섬길 여러분들에게 그만하실래요? 피곤하실 텐데 주일 하루라도 예배 그냥 드리고 쉬세요 하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목사님 후회가 없습니다. 내 생이 100번, 200번 다시 주어져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고라자손이 그 성전에서 쫓겨나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그립고 성전에서 섬기던 일이 노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알면서 그가 계속해서 84편에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라도 살다가 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세상에서 첫날을 잘 먹고 사는 것보다 주일 한날 주님 앞에서 섬기는 날이 나에게는 차라리 예배당도 못 들어오고 문지기로 있으라고 그래도 나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맛본 거죠. 떠나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은 천국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주일만큼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된다. 아틀란타까지 내려와서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다시 백악관으로 가서 직무를 받던 분. 뭘 그렇게 저렇게 재임 기간 동안은 거기에 있지 내려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 싶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됨을 포기하지, 다 차라리 대통령직을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준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무엇이 더 영원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의미가 있고 오래가는지를 알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저는 평생에 여러분이 주를 섬기는 이 일을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라도 내려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선물을 선물인 줄로 알고 여러분 두 손에 꼭 붙잡고 끝까지 주를 섬기다가 주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삼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앞에, 옆에, 뒤에 앉아있는 그분들입니다. 비록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여러분, 그분의 뒤통수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랑스러운 뒤통수, 그 믿음의 성도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이 말이죠. 그분이 아플 때 안부 물어줄 분들이고 그분이 기도해 줄 분들이고 여러분이 힘들 때에 사람이라도 소개해 줄 분들은 믿음의 식구라는 거죠. 제가 3개월 동안 이곳 저곳에 정말 노바디로 방문해서 예배드린 교회에 뭐 수만 명 되는 교회도 가고 30명 되는 교회도 가고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이즈에 상관없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아무도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안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묻고 무슨 안부를 묻고 잘 지냈냐고 무슨 또 기도를 해줄까 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 아, 이분들이 목사에게는 성도가 선물이고 성도에게는 목사가 선물이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 권속들이 선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 딴 교회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에요. 사업이 힘들 때 저 사람 망하면 안 된다고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자기가 망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부르짖어 주는 믿음의 여러분 식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야 됩니다. 한 주만 예배를 빠져도 득달같이 카톡 보내고 찾아오고 전화하는 게 성가셔 죽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영혼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갈까 봐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절대로 귀찮아해서는 안 되는 꼭 붙잡아야 할 여러분을 살리는 손이다 이 말이죠. 전도서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이 화를 당하는 게요, 멀쩡한 날 걸어가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가지고 죽는 게 화가 아니에요. 진짜 인생이 만나는 화는 힘든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화예요.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하늘에 벼락 떨어져서 맞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 이 말이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쓰러졌는데, 심장마비 와서 쓰러졌는데 어제 우리 교사들 120명이나 와서 CPR 이거 훈련 다 받았습니다. 제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열심히 누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사고가 여러분이 억하고 넘어졌을 때에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CPR 훈련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살려내려고, 여러분 자녀들 살려내려고, 여러분 자녀들 사탕 먹다가 목에 걸려서 초크 당했을 때에 빼내는 법까지 다

배워가지고 혼자 있어 쓰러지고 옆에 아무도 없으면은 그 무슨 낭패를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CPR도 배우고 어떤 일이 있어서 쓰러져도 남보듯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복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를 갔는데 안부를 안 묻고 Nobody touched me.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야 편하다. 그냥 깔끔하게 와서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싹 나가도 괜찮네. 근데 누구라도 와가지고 처음 오셔서 뭐 하면 아우 성가신데 따지고 보면 그만큼 고마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알아봐주고 내가 뭐라고 안부를 물어주고 내가 뭐라고 밥이라도 한 끼 갖고 가라 그러고 내가 뭔데 등록해가지고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그게 화 사람이 없는 자체가 화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3개월을 보내면서 저는 저에게 그 외에도 참 많지만 그래서 다음 주도 그냥 시리즈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연구하면서 20편의 설교, 산상수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하반기에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세 가지의 선물, 나의 교회가 강남중앙침례교회라는 내 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매주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정말 밝고 정말 은혜 충만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듣다 보니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나의 교회가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이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섬길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해도 왜 하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내가 쓰러져 넘어져도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일으켜주고 살려줄 믿음의 식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정확한 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만족될 때 주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육이 다 만족되어져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은 육신의 만족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는 좀 채워지지 않아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적인 빈곤함이 큰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집이 없는 고통, 육적으로 힘든 거죠.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는 고통도 큰 고통인데 더 큰 고통은 영혼의 집이 없는 고통일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 세상 사람들 집 있는 게 낫지. 교회 그게 뭐라고 하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내 교회가 없는 고통이 차라리 내 집은 월세에 살고 아직 힘들게 살아도 내 교회의 영혼의 집이 든든하다는 게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보면 직장이 변변치 않은 것보다 내가 주를 위해 섬기는 사역 없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 섬길 사역이 없는 영혼의 공고함, 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것도 참 비루한 인생이지만 영혼의 친구가 없어서 내가 급한 일 만났는데 전화해서 기도 제목 하나 부탁할 사람이 없는 영혼이 가람, 영혼이 굶주리고 영혼의 집이 빈곤해지는 이러한 삶은 아무리 살아도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12절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잠시 띄워주시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래요. 성경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것은 떨어진 휴지를 줍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행 위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은 토브라고 할 때에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0: 불러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세상에 없더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면서 사는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가? 그게 오늘 결론인 거죠. 주의 집에서 주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의 식구들과 행복하게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삶. 이보다 더 큰 복된 삶이 없고 기쁜 삶이 없는 줄 믿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복음은 쉽게 이해되지만 또 주님의 영이 없으면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는 의의를 세우려 하고 또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아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을 담는 내 삶의 노래로 모든 애청자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속에 길이 있다면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문을 연 찬양은요. 아이빅밴드의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면 복음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신 이 복음의 귀한 비밀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또 다양한 기도 제목들 올려주시면 또 나눌 수 있어 참 좋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 준비했는데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정예린의 찬송 편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오늘의 워십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조수아의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이어서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송정미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다시가 찬양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앞서 듣고 왔습니다. 1467번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담고 싶어요 하시면서 귀한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김명식의 새벽기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에이미 그랜트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높이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는 또 하루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유아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네, 이 찬송은 한국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나 감사예배 때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함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단순히 지난 날을 추억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펴고 이 찬송의 제목 아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 작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은 에벤에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은 과거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구절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사사오 데스다브로입니다. 사사오의 삶에는 깊은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존경하던 스승 우지무라 간주의 딸 로스코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보게 된 일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사오는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자리와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찬송의 2절을 읽으면 사사오가 걸어간 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랑 없는 거리와 험한 산길은 그가 멀리서 본 풍경이 아니라 직접 걷고 지나온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5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고백을 들으면 편안한 자리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는 말이 아니라 굽이진 삶의 길에서 여기까지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사사오가 남긴 가사는 박재훈 목사님의 선율을 만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감사 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재훈 목사님은 우리말의 호흡과 운율이 살아있는 선율을 쓰기 위해 평생 고심하셨는데요. 특히 이 찬송은 말의 억양과 선율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번역된 가사임에도 낯설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인 노래처럼 편안하게 부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말의 호흡과 은혜의 고백이 참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악보에서도 그 섬세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구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매 구절마다 새짓단 음표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첫 구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지내온 것, 네, 이 지내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의 흐름을 세 음으로 고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나온 시간을 서둘러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뻤던 날도 있었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씩 돌아보며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고백이 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한 절씩 따라가다 보면 그 시선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고, 2절에서는 험한 산길을 걸어가며, 3절에서는 앞으로 남은 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결국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벤에셀의 의미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이 앞으로의 길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0: 찬송은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라보고 아직 알 수 없는 앞날까지 그분께 맡기게 하는 찬송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과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지금까지라는 첫 단어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기뻤던 날도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날도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써내려가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단순히 지나간 시간을 기록하는 글씨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작은 에베네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찬송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사람 낚는 어부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우리는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기 위해 애를 쓰며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기 항상 주변 사람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다가 결국 집을 떠나 자신을 받아줄 곳을 찾아간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비로소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의 9번째 이야기, 사람 낚는 어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죠. 오늘도 제가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요한이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거의 1년이 됐을 때쯤의 일이죠. 그 1년 동안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선택받은 소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정말 흥분되는 순간들로 가득한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심지어 절벽 아래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요한은 좋은 시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다시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을 때 요한은 영 내키지가 않았지요.
1: 드디어 가버나움에 도착했구나.
2: 예수님, 정말 잘 생각하신 건지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단다, 요한. 적어도 오늘은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게다.
2: 죄송해요, 예수님. 하지만 웃으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1: 요한, 걱정해주는 마음은 참 고맙구나. 하지만 그때도 내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위험했던 적은 없었잖니.
2: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절벽에서 던지려고 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1: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지 않았잖니. 그렇지? 요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단다.
2: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도통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어떻게든 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1: 요한,
2: 그렇게 하기 전에 처음에 소란을 일으키던 그 덩치 큰 녀석 멱살이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1: 요한, 사랑하는 요한아, 너는 나를 호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야. 넌 앞으로도 이걸 명심해야 한다, 알겠니? 자, 이쪽이 해안가로 가는 길이지?
2: 네...
0: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 쪽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유심히 바라보다 이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죠. 이 집, 저 집,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산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 엄청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치유한 그분을 잠깐이라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2: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1: 빌립, 사람들 좀 앉히거라. 요한, 저쪽에 있는 배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2: 아, 시몬이 저 배 주인이에요. 안드레하고 같이 고기 잡던 시몬, 기억하시죠?
1: 그럼 시몬 좀 찾아서 데려올 수 있겠니?

0: 지금 저기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요.
1: 그렇구나. 가서 배를 좀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거라.
2: 잠시 후 엄청난 군중들은 해안가에 앉게 되었고, 예수님은 요한과 시몬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 군중 전체가 보이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배에 타신 후 배를 해안에서 약간 멀리 띄우셨습니다.
1: 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3: 우리 동생이 들으면 좋아하겠네.
1: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가늠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3: 정말 우리 동생이 좋아할 것 같은 말씀만 하시네.
1: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4: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5: 그래,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1: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4: 아유,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제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6: 나질!
1: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7: 예수님, 전 정말 이런 분위기가...
1: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5: 모르겠다.
1: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8: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1: 시몬,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9: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0: 시몬.
1: 예.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0: 시몬,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군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1: 아, 요한,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0: 저, 우리 형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1: 야고보?
0: 어제 우리 형도 나와서 같이 고기 잡다가 갔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1: 아,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요한? 아, 당연히 야고보도 나와서 일하고 갔지.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0: 아니, 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내가 뭘 따지려던 게 아니라.
2: 시몬, 이제 여기서 멈추고 그물을 던져보거라.
1: 여기에요? 아니, 왜 여기다가?
0: 시몬, 그냥 있어봐요. 내가 그물을 던질게요.
1: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이시고 또 치유자이신 것도 알고 정말 존경하는데요. 하지만 고기 잡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여기서 고기 잡는 건 한마디로 시간 낭비라고.
0: 시몬!
1: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0: 시몬! 시몬! 여기 고기 잡힌 거 좀 봐요! 어떻게 이거? 이야, 이거 수백 마리는 되겠어요, 시몬. 이야, 내 평생 이렇게 많이 잡힌 거 처음 봐요.
1: 조심해, 요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해.
0: 저기 봐요. 야구보 형이랑 안드레가 타고 있는 배예요. 시몬, 좀 불러봐요.
1: 안드레, 야구보, 이리 와봐, 빨리.
0: 이야, 이 많은 물고기를 좀 봐봐요, 시몬. 이건 정말 기적이야.
3: 그건 정말 기적이었죠. 또 그 많은 물고기를 싣고서도 배가 물에 잠기지 않은 것 또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네 명은 평생 고기만 잡아오던 어부들이었는데 만선도 이런 만선을 본 적은 평생 한 번도 없었죠. 잡은 고기를 가득 싣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시몬에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4: 제가 너무 어리석고 거만했어요, 예수님.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2: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해변으로 그물을 내린 다음에 시장으로 가져가렴. 그리고 몇 마리는 오늘 밤에 같이 구워 먹을까?
0: 대찬성입니다.
2: 시몬은 어떠냐?
4: 예, 주님.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사람을 낚으러 가나요?
2: 그래, 내일부터는 사람을 낚으러 가야지.
3: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바로 그날부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 중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로서의 바쁜 일정이 바로 시작됐지만 자신의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러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신 후 두 번째 유월

0: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셨을 때는 거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분위기였죠.
1: 아, 여긴 뭐 하는 데야? 아, 왜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있는 거야?
2: 아, 여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시몬. 그리고 여기선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 기둥들로 둘러싸인 곳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병들거나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1: 아니, 왜 저기 모이는 거야?
2: 아, 뭐 소문이긴 한데 물의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서래요.
1: 아, 연못 안에 있는 물이 흐른다는 거야?
2: 아, 말했잖아요. 소문이긴 한데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요.
1: 천사라고? 그래서?
2: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래요.
1: 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어? 미신처럼 들리는데.
2: 시몬, 저기 봐요.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는 거지?
1: 어? 연못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어서 가보자. 저기 계시래. 연못에서 어떤 할아버지하고 말씀 나누시는 것 같은데.
3: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4: 그래, 언제부터 여기 오기 시작하셨습니까?
3: 아, 벌써 38년이나 됐죠. 그때부터 제가 거칠 못했거든요.
4: 시몬, 말씀해보세요. 낫고 싶으십니까?
3: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저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죠.
4: 요한, 여기 자리를 좀 만들어주겠니?
2: 아, 예. 자, 여러분, 저 몇 걸음만 좀 뒤로 물러나주세요. 조금씩만 뒤로 움직여주세요. 예, 예.
4: 시몬,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세요.
3: 제가 걷다니요. 저 좀 보세요. 제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2: 이럴 수 있어.
3: 제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0: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날 천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시므온을 고치신 거였죠. 하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터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시므온이 병을 고침받았다는 것도 또 자신이 깔고 있던 자리를 들어 옮기는 것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5: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3: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5: 당신한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3: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성함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0: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찾고 있었죠. 1년 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으셨던 일로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주하게 됐죠.
6: 아니, 왜 아버지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당신의 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4: 내 아버지께서 이날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요.
0: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죠.
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부터 말이죠. 그리고 위험에 처하실 때도 함께 있었죠. 매일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며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처럼 말이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라 보내신 구세주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죄에서 돌아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여 주인으로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여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사람 낚는 어부 출연 서령범,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가 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해야 될 일곱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거할 장벽이 있는지 살펴보라. 날선 검인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을 다듬으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음의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소리내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 모든 걱정과 잡념을 주님께 맡기고 고요한 가운데 거하라. 산책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라. 삶이 고되고 어려울 때 누구나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8편 함께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지혜 말씀 시편 8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은 좋은 것들만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합력한다는 겁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현의 여름 들으셨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참 묘하죠. 뜨겁고 지치는 계절인데

또 이상하게 뭔가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하늘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위에 지쳐 있으면서도 저녁바람 한 번에 회복이 된 그런 계절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여름이 참 힘들긴 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게 아닌가 싶네요.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서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밤 그걸 함께 느끼면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의 사랑하자,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재즈 베이시스트이자 현재 버클리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무엇보다 재즈밴드 원솔 펠로십, 뭐 이거는 뭐 추억의 이름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설행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이 만든 노래 듣고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한부영 2집에 수록된 설현규수 교수님이 프로듀싱한 노래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를 편곡했는데 아주 멋지게 편곡해 주신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편곡해 주시고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설행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설행수입니다.
0: 오늘 뭐 샬롬나잇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본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1: 네, 제 이름은 설행수, 영어 이름은 레이 설이라고 하고요. 2000년도에 이제 미주로 유학을 가서 지금 계속 거기서 이제 음악 생활하면서 또 학교에서 출강하고 제 그 앨범 내면서 네. 계속 그렇게 음악인으로 꾸준히

0: 살고 있는 그냥 예술인입니다. 이렇게.
1: 지금 국적은 한국인가요, 여전히?
0: 국적을 저희 딸 때문에 네. 미국 국적으로 바꿨죠.
1: 아, 네. 독수리시군요.
0: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1: 아, 거의. 그렇구나. 네. 우리 설행수 교수님은 제가 뭐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매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은 우선은 그 베이시스트죠.
0: 네, 맞습니다. 재즈 네, 베이시스트.
1: 재즈 베이시스트.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0: 아니, 원래는 아니고요. 제가 27살 정도에 음악을 처음 시작을 했죠.
1: 27살이면 꽤 늦은 나이인데?
0: 네, 굉장히 늦은 나이고 네. 사실 군대에서 누가 그 CD를 줬어요. 재즈 네. CD를. 네. 근데 그 전에는 음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그 CD를 듣고 약간 충격을 좀 제가 받았었어요. 그 제가 굉장히 뭐랄까 그 로직한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재즈 CD였는데 도무지 알 수 네. 없더라고요.
1: 로지컬하지가 않죠.
0: 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네.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약간 조금 충격 받으면서 이제 좀 매력에 빠졌죠 그때부터.
1: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컨티넨탈 싱어즈로도 활동을
0: 그렇죠. 하셨는데. 예, 이제 11기, 12기. 예.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1: 그때는 싱어로 하셨나요? 아니면 베이스?
0: 그때 베이스로 했어요.
1: 아, 예. 그러니까 그때 베이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베이스를.
0: 아니에요. 그때 아니고. 이제 그 충격을 받고 예. 제가 이제 학원을 나갔죠. 예. 베이스를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때 이제 투어를 베이시스트로 했었죠.
1: 오.
0: 예, 아무것도 모를 때.
1: 그러니까 참 지금은 재즈 아티스트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이제 한국의 한 찬양 선교단에서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시작한.
0: 네, 그렇죠.
1: 지금 이제 외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설행수 교수님 이제 영상이나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외모를 갖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이고 너무나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원 소울 펠로우십 아까 얘기했잖아요.
0: 네.
1: 저는 이제 원 소울 펠로우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을 봤을 때 그때 음악도 너무 좋았는데.
0: 네. 2006년도에 제가 만들어졌고 이제 그 원 소울 펠로우십 이름으로 세 장의 앨범이 나왔고 지금도 그 멤버가 그대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주년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 멤버는 누군가요? 혹시 뭐.
0: 이제 우리 피아노의 예. 아트 히라라라고 일본계 3세 예. 일본인 친구가 있고, 색소폰의 초창기 멤버의 그 마사히로 야마모토는 지금 일본으로 돌아갔고,
1: 예.
0: 션 노엘이라고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드럼은 프랑코 피나라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뉴욕에 있는 친구인데, 예. 20년째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다국적인 팀.
0: 네, 제가 처음에 다국적 재즈 또 1집이 약간 그 가스펠 계열의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교회 공연도 많이 했고 예.
1: 교회에서 재즈 하면은 솔직히 좀 아직까지도 좀 낯설어 하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시도가 많이는 있어도 뭐 정통으로 재즈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퓨전 계열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비밥 쪽 그런 정통 계열을 좋아해서
1: 예.
0: 예, 그런 쪽을 좀 많이 추구했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1: 좀 약간 좀 굳이 나왔으니까 얘기가 재즈라는 장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혹시 교수님만의 굳이 뭐 질문을 위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0: 그게 재즈가 그 워십에 굉장히 좀 특화됐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그 이 스트럭처 그러니까 예배 스트럭처를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재즈 자체에도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 안에서 그 즉흥적인 어떤 그런 연주가 이루어지고
1: 네.
0: 그날 그날의 어떤 그런 자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걸 통해서도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원래 초창기에 재즈를 시작했던 그런 만드신 분들도 그런 어떤 스피리추얼한 거,
1: 예.
0: 정신적인 어떤 거, 영적인 세계를 배제할 하지 않으셨죠. 함께 포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0: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예. 재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그 팀의 어떤 모토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맞았다. 예.
1: 그 이번에 귀국하신 이유가 최근에 책을 한 건 내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언어의 감옥.
0: 네, 언어의 감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 네,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이고 또 음악을 또 들을 수 있게 제가 저도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QR코드 이렇게 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참고로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으셨는지 좀 뭐 이렇게 나눠주시면 네. 어떨까.
0: 제가 작년 여름에 그 풀브라이트라고 미국의 그 정부에서 주는 그런 학자 그랜트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뽑혀가지고 제가 그동안 2005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신 이후에 제 삶이 조금 많이 변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그냥 병으로나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 어떠한 그런 고통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애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이제 음악 자체가 조금 뭐랄까 그 애도에 관련된 음악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것들. 그러다가 팬데믹이 지나고 팬데믹에서 또 주변에 또 원치 않게 또 네. 그런 유가족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되면서 아, 이 음악을 통한 애도를 끝낼 수는 없겠다. 정말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 여름부터 제가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 역사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그걸 토대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음악극 형식으로 이제 책을 썼고요. 거기서 이제 곡이 한 8곡 나왔고 예. 내년에 여름에 그게 뮤지컬로 이제 그 오픈이 됩니다. 한국에서.
1: 그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론 뮤지션들은 본인의 이야기들을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렇지만 끝내긴 하지만 요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그 부분은 특히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질문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질문도 많고 그 질문을 좀 시간이 지나서 찾았는지 그리고 이번 책을 쓰시면서도 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예.
0: 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게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하죠. 예.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저는 컸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벌써 한 20년 지금 흘렀는데 그 왜 그래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보다 지금 오히려 떠난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떠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 않은 게 어떠한 그런 돌아가신 방식들을 제가 뭐 단정지을 수는 없고 그걸 미화시킬 수도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애도하면서 계속 좀 리플렉션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 젊은 친구들 특히 예술하는 친구들이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제가 좀 옆에서 보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겠다. 특히나 예술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사명처럼 이제 시작을 했고 이번 뮤지컬의 책에 있는 내용들도 저를 조금 더 보여줘도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아픔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케이스처럼 좀 이렇게 보여져서 그 안에서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술을 통해서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1: 네. 극복을 하신 거네요.
0: 극복은 제가 볼 땐 평생 못 할 것 같고 이제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건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저의 사실과 상황들과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이제 아들로서의 입장보단 이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게 저의 지금 제 나이거든요.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1: 그렇죠.
0: 저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힘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1: 사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0: 아, 네.
1: 그렇죠. 왜 나한테 내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그게 진짜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어머니 그 발인하고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제 손에 열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열쇠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제일 나쁜 문을 여는 열쇠. 저한테 핑계가 생긴 거예요.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핑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망나니가 될 수 있다.
1: 나 망나갈 거야.
0: 막살할 거야. 살 이유가 없어. 그 열쇠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다른 문을 여는 열쇠였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그런 돌아가신 걸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는 열쇠 두 개가 있었는데 제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 좋은 열쇠를 잡았죠.
1: 소심함 때문에.
0: 네, 소심함 때문에 좀 알아보자. 나쁜 놈 되지 말고 열어보자. 그 문을 열어보자 해서 했던 게 굉장히 그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애도를 통해서 그 열쇠를 계속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책에 수록된 노래 한 곡을 듣고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계절 2?
0: 네. 네. 또 다른 계절 2라는 게 제가 어머니를 다시 본다면
1: 네.
0: 너무나 좋은 계절에 어머니가 제게 좋아했던 그 언덕에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저의 아들 그게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1: 네.
0: 또 다른 계절 2 어머니가 부르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계절 2 아들 제가 늙은 제가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도현 형님께서 해주셨죠.
1: 그 늙은 설행수의 목소리 대신해서 제가 또 다른 계절 2 아들 편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 노래 듣고 계속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언어의 감옥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신 우리 설행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분이 만드신 노래 중에 또 다른 계절 두 아들, 김도연이 부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 계속 음악을 업으로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요번에도 학생들을, 애기들을 보고, 애기들이죠.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 친구들 애기처럼 보이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든 건데 어떻게 또 선생님으로서 교수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어떨까?
1: 네. 그게 저는 그런 선생이 된다, 교수가 된다라고 하는 꿈은 아예 없었고요. 이게 그런 문이 열린 거였는데 왜냐하면 제가 참을성이 없어요.
0: 네.
1: 그래서 뭐를 이렇게 저건 잘 못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약간 조금 웃긴 건데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도 저희 딸이 지금도 저한테 아빠가 어떻게 그런 선생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건 저한테 그냥 정말 감사하게 주어진 거라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대부분 19살, 뭐 20살, 21살 학부 과정을 제가 가르치니까 음악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질문 중에 음악의 가치가 무엇이냐, 음악을 왜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이. 왜냐하면 먹고 살고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좋은 뭐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저기 형님도 오래 음악을 하셨지만 그 음악에 답이 없잖아요.
0: 없죠.
1: 정말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하는 이유가 저희 삶에 대한 가치 또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작게나마 조금 더 나누고 보여주고 저도 이제 예로 그냥 교수가 됐다고 연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제로 보여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고민이 크죠.
0: 사실 음악으로 먹고 산다. 표현이 좀 약간 천박하긴 하지만 사실 저도 음악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결국 귀결되는 건 이게 이제 내 밥벌이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운데 학생들에게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음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에게는 음악의 역할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좀 깊은 얘기긴 한데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1: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요. 처음부터. 그게 사실 음악은 하나의 도구였고 아주 작지만 저의 가치 제가 사람으로서 하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치가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변화 좋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솔직히 그게 약간 음악을 시작을 할 때 그냥 막연히 음악이 멋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그런

0: 것을 쫓았다면 아마 몇 년 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분명히 그걸 봤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사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1: 그 산다는 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0: 죽을 사람들을
1: 살리는
0: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면 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걸 믿거든요. 이 가치가 실현될 때 저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 뮤지션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대부분 이제 찬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전혀 다른 결의 음악들을 만들고 이번에 또 나온 책 내용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아픔들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고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음악들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계속하고 있을까?
0: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제가 제 음악을 통해서나 뭐 제 삶을 통해서나 꾸준히 이렇게 발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지금 많이 느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화도 나고 또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 짜증도 나고 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음악을 통해서 또 제 삶을 통해서 그런 저의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치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게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많이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 자체가 아무래도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다 관객이고
1: 그렇죠.
0: 음악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저의 음악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1: 경향성을 띄지 않아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0: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음악은 전혀 그 티가 안 나거든요. 전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결국엔.
1: 뭐 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이제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우선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찾아 들을 수 있는 아니면 또 공연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0: 네. 네. 앨범은 6월 1일 날 전 세계 발매가 됐고 한국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들으실 수 있는데 언어의 감옥 치시면 나오고요. 곡들을 되게 잘 나왔어요. 곡들이 잘 나왔고 한국에 있는 재즈 뮤지션들이랑 그 작업을 했고 언어의 감옥.kr 사이트에 가시면 네. 이제 그게 대한 어떤 그런 줄거리도 다 보일 수 있고 내년 8월 20일부터 22일 좀 많이 남긴 했는데
1: 네.
0: 그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제가 공연을 해요. 그 뮤지컬을 이제 올리는 거죠.
1: 뮤지컬이요?
0: 네, 뮤지컬. 그래서 지금 이제 남자 배우 캐스팅 이제 하는 진행 중이라서 기도 제목은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작품을 사랑하고 꼭 그 교회를 안 다니셔도 상관없으니 좋은 분들이 만나서 좋은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1: 네, 그 본인의 이야기를 또 다뤄야 되는 배우니까 좋은 분을 만나야겠죠.
0: 네, 저의 그 어린 30대 초반의 모습을 이제 네. 나타내시는 분이라.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1: 근데 그런 분을 찾기가 쉽나요?
0: 아, 어려워요. 너무 잘생기셨고 기본적으로 키가 180이 넘으시니까 아니다.
1: 그러네.
0: 전 좀 찌질해야 되는데.
1: 근데 지금은 별로 찌질해 보이지 않나요? 네. 워낙 독특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뿐이지. 아무튼 우리 교수님 정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고 사실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분이 한 그동안의 그 활동들을 다 나누기는 좀 담아내기가 좀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귀하고 용기 있는 저는 용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책을 그 낸 내용들 이미 세상에 나왔지만 그런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언어의 감옥 찾아봐 주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한 곡 더 듣고 네.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좀 올렸으면 좋겠을까요?
1: 이 이번 앨범 중에 예, 예. 그 제 딸에 대한 곡이 있어요.
0: 네.
1: 딸이 16살인데 16년 된 곡인데 저희 어머니가 딸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둘이 만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으로 지은 곡이라 되게 예쁘고 아주 발랄한 재즈 곡인데 그 곡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올리비아 초록이를 만나다.
0: 올리비아 초록이를 만나다. 설행수 교수님의 그 언어의 감옥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곡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인터뷰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함께합니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인내는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의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크룩스의 힘찬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동방현주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이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를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오래 참음인데요. 아, 나는 좀 오래 참는 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왜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오래 잘 참으시는 분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 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나 좀 무서운 주사를 맞을 때 그것을 꾹 참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아픈데 그거를 오래 참으면서 앓는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다 못해 좀 와 존경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리 오래 참음이라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날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 으뜸인 것이 또 오래 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삶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죠.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그치만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꼭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고 제 삶에서 오래 참으며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말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유료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보내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래 참는 거는 사랑이죠. 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간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로 함께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재앙을, 이 죄를 피할 길이 없었겠죠. 오래 참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주어진 이 삶, 또 나에게 붙여진 그 사람, 이웃을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끼며 기도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댓감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그리고 그 사명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인내로 이뤄가고자 최선을 다하신 별그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빠르게 성숙하고 좋은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자기 공부에 관심을 보이거나 성적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대개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때문일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칭찬 한마디가 아이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처럼 당시의 관습과 정서로서는 손가락질과 정죄함이 더 어울리는 이들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칭찬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또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는 매일을 마주하지만 위로와 필요한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들에게 우리도 위로와 긍정의 한마디를 건넬

기분의 축복의 이름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현신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우르타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서화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오신실하신 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브너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빨간약의 우리는 복이 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예라몰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7월도 벌써 하순에 접어들었네요. 어느덧 이제 무더위 땡볕 사이로 들어갈 이 시기쯤 되면 하루하루 참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서 지쳐 쓰러 있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더라도 포기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견뎌낼 힘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주님은 먼저 우리 앞서서 걷고 계세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분이 되시겠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또 새기고 따르고 본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왠지 실패를 덜할 것 같고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 같지요. 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야지만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어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AM 1188kHz 그리고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이렇게 저희 극동방송의 AM 두 채널을 통해서 북방지역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시는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눈이 떠지셨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특별히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북녘 성도들에게 중요한 외부의 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북녘 성도들 영혼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또 한 줄의 기도 등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역도 좀 적어주시고 뭐 부산에서 기도합니다. 여기는 제주예요. 북한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대전입니다. 광주입니다. 등등등 이렇게 같이 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대한민국의 날씨까지 함께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그 갑자기 누가 뒤에서 찾더라고. 야 태연아, 보니까 저를 담당했던 그 상담사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하염없이 가더래요. 어디를 가는지. 그래 저 이상하다고 저 혹시 정신 돌아온 줄 알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물어보는데 제가 암이랍니다. 이 소리 해야 되겠대. 숨이 더 얼른 찾아보니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이 겨우 나온 게 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암인가 그러던 게 어딘가 가서 가자 하면서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그 선생님 막 놀랐는데 저는 야 이제 뭐 아무 수도 없는데 맡기자 하고 그랬었더니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괜찮다고. 아니 진단받고 나면 지금 당장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 괜찮대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남조선에는 썩고 병든 사유고 의사들이 돈이 없을 거 어떻게 나면 저를 실험 대상으로 옮기든가 그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해? 뭐 피를 뽑아서 없앤다니 그런 세뇌된 그런 게 있으니까 나 야 요 완지 나를 살살 이렇게 꼬여가지고 꼬세가지고 실험 대상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 치료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왜 그런가 하면서 아 저 돈이 없어요. 아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괜찮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아, 자기 책임지고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한정개비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 줬어요. 치료 노트도 받으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입원하러 갔죠. 가서 시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이게 막 미스껏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돈 빌려준 사람들이 세 명이 우르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그래 돈 빌려주고 또 내 아프다니까 매내봤구나 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 누워있는데 아, 왜 그러지 하고 소리 어떻게 오시나 수고했어요 하니까 대번에 하는 소리 야 임마 너 쓰다던 빚지고 가만 누워서 치료받을 자신이 자격이 있어? 야 빨리 일어나서 나가 돈 벌어라. 아, 그 소리 듣고 농진 않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내 좀 괜찮으면 빚 갚을게요. 그랬더니 야 한국 사람 다 그만한 암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야 이게 진짜로구나 하니까 아, 뚜껑 열리더라고. 그래서 머리 빙빙빙 돌고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일어섰어요. 그래서 내 안 갚았다 했냐? 내가 돈 꺼달라 했냐? 아니 성질 부릴 사람 누구인데 어디다 내가 지금 성질 부린다는 게 말 바른 대로 내가 꺼달라 했냐? 너희들이 돈 줬지. 나는 그 돈이 필요 없고 돈 보내기도 싫었어. 너네 돈 줘가지고 나를 빚지게 만들었지 않냐고 까꿀리 막 그려놨더니 아 이거 더 싸워봐 돼서 탈북 싸우서는 아마 좀 개고기처럼 노니까 야 저기는 쇠고기니까 나 이제 개고기한테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 가더라고. 사람이 뚜껑 다 열리다는 정도 아니고 괜히 한국 왔다고 막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 괜히 왔다고 당장 죽고프더라고요. 거기서 계기돼가지고 저희 마누라는 빚 갚겠다고서요 미용실을 그만두고 같이 말할 때 갔어요. 유흥업소 다니고 돈 버느라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나는

아델은 또 타락에 빠져가지고 술을 한번 그 상상만 해도 밤에 못 자겠더라고. 가족으로서 가족을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재수로운데 가정 파탄이 그것 기대해가지고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옥탑방에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보증금 200만 원 다 까니까 나가래요. 방 빼라고.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리 빠치 죽자. 술을 두 박스 싸놓고 앉아서 집에서 계속 누워서 밥은 한알한 톨도 안 먹고 술만 며칠 먹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왔죠? 아파트 관리원들이 집 보러 올라와 봤는데 이 완전 사람이 이제 시찰에서 누워 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저를 병원에 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너무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도 안 보일 때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천사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물맷돌 성계 달부미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던 게 어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 손 잡고 가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어보니까 속이 후두두두 떨리거든요. 너무 술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술한 잔만 좀 달라고. 그래 술한잔 부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진짜 사람을 살리자고 보니까 그래 술한잔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태연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나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우 그런가 하고 그때는 뭐 속도 안 좋지 그래가지고 무슨 이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하나님이 태연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두 번째는 진짜 하니까나 진짜라고. 그래서 자기를 보내지 않는 거고 자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가라고 길들여요. 아 그런가 보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그때도 울물보다 왔어요. 세 번째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태연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만에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했구나. 천사 같은 목사님 나한테 보내준 거 보기도 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알고 본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알자고서는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다가 성경 딱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 천지를 창조한 이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자리는 믿으면은 커녕 뭐 찬양하고 노래도 제가 거기서 어지 무조 첼로 연주나 하고 이렇게 했다 뿐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내 영으로 영원히 다 바쳐서 드리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차츰 내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망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저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했는데 부산에는 그 저하고 완전히 가까운 영재처럼 지내는 그 부산 집사님이 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새벽기도 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법을 좀 대달라 그랬더니 다른 게 없어. 먼저 하나님 알자면은 네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부터 해. 회개가 뭐예요? 네 잘못이부터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래요.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온전히 살고 봅니다. 무수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보고서니 하나님 난 믿겠으니까 나를 저렇게 도와주시오 하고서니 마무리를 하래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서 그 말 듣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책도 보고 누워 자다가 어떻게 잠들었어요. 눈 딱 떠봤는데 4시 반이에요. 근데 4시 반 딱 됐는데 아 기도해야지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자던 상태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완전히 그 궁둥이를 뒤다 이렇게 올려놓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태연이 왔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회개 기도로 하나님 받아주시오. 한 그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서 내 맞던 생각 무슨 엄마한테 뭐 학교 안 가서 엄마한테 막 소목이 끌려가고 그것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요거 그럼 다음 거 또 나오. 계속 하는데 아마 한 3, 40분은 회개가 절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제 머리로는 저는 기도 잘 할 줄 몰라요. 누가 옆에서 지켜줘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막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니까 눈물을 어찌 흘리지 백개가 다 젖었어요. 지금 산뜩하면서 정신이 탁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지금 회개 다 했는가 딱 다 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태연아 딱 이게 똑똑똑 그런 소리가 나를 탁 부르는 거예요. 소리.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했는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 소리 딱 듣고 소름 쫙 듣고 머리가 쫙 올라가더라.
그다음부터 기도가 또 멈췄어요.

이거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야, 어쨌든 마무리부터 하자 하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끊었어요. 끊고 누가 옆에서 말한 줄 알고 이거 뭐 TV고 무슨 다 찾아보니까는 그냥 다 정상이에요.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한방에 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오늘 새벽 첫 기도인데 이런 소리 들었다 하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를 얼마나 기다린가 봐라. 네 새벽 기도 첫 시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냐. 그게 뭔가? 그 성령 받았대요. 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부터 보라. 너 성령 인간한 사람 못 봤는데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하던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까탈스러워가지고 나하고 좀 이렇게 행동이 옴짝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쳐다 안 봐요. 말하기도 싫어요. 아주 믿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서 쫙 오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만 다니는 게 자꾸 웃으면 다니더래요. 태현 씨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뭘 보고 웃기는가가. 제가 아직 너무 기뻐서 다니니까. 아, 명기 무슨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고서 자꾸 물어봐요. 그 한두 사람 물어봐요. 보는 사람마다. 아,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네요. 이렇게 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저한테 했으며 더 그 신기하게 보여준 것보다도 내 마음도 바꿨었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저는 진짜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께 돈 주시오, 수고 주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딱 주시오 기도 하나만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교회에 같이 손잡고 갈 배우자로 저한테 좀 해주시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도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구 같은 우리 마누라를 보내주셨어요. 다 같이 저처럼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태현 집사님께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은 미국 뉴욕주가 전력과 수자원 부담을 이유로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신규 건설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의 20대 신규 채용이 2년 사이에 43%나 감소하면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청년 고용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을 거론하며 해외에서 군함을 구매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의 사도광산 전시와 해설에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대북 국가 비상사태 연장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와 내부 사상 통제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탈북민 대학생의 창업과 정착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 스타트 하나가 공개돼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또 연합뉴스는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K-헤리티지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90억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리투아니아에서 자발적인 군 입대 지원자가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한 데 그치며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중국 정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 목표의 하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수출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경제를 떠받쳤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나타내는 고정자산 투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부동산 개발 투자 역시 1992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 회복이 지연될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공급망과 교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신규 건설을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대형 데이터 센터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 것은 뉴욕주가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신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1년간 인허가 신청이 중단되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모두 보류됩니다. 뉴욕주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냉각 용수를 소비하면서 전기 요금 상승과 수자원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는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지역사회의 에너지 환경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과 대규모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정보기술 IT 기업의 20대 신규 채용이 최근 2년 사이에 43%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직원 1,000명 이상인 국내 주요 상장 IT 기업 11곳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대 신입사원은 2023년 2,453명에서 지난해 1,387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20대 직원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업계는 경기 침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가 확산되면서 신입을 채용해 육성하기보다 즉시 업무가 가능한 경력직과 숙련 인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지 못하는 이른바 네버 스킬링 세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채용 지원보다 현장형 인턴십과 산학협력, 기업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증강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의 노후 함정을 신속히 교체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조선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문의한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행정적 예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은 이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디펜스 USA 최고 경영자도 참석해 한국 조선소의 생산 역량을 소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함정을 더 빠르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 광산의 전시와 해설에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일부 전시를 개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강제 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전시와 해설을 보완하고 오는 2027년 말까지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도광산은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이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등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이후 마련된 전시에서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당시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에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입장이 반영됐다며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등재 당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말 핵심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 강연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국가 비상사태 연장에 대응한 새로운 대외 원칙을 제시했다고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연회에는 북러 조약을 대외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제재와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 강조됐는데요. 또 중국과는 경제협력은 적극 추진하되 사상적 영향은 철저히 차단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대외 긴장 국면을 활용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내부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무성은 강연회 직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대외 정세에 대응 학습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외에는 외교적 선택지가 많지 않은 현실에 대한 긴장감도 감지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대북 국가 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대학생의 창업과 사회 정착 과정을 담은 12부작 쇼폼 웹드라마 스타트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지난해 직장 적응기를 다룬 하나상사의 후속작으로 탈북민 배우들이 직접 출연해 북한 말투와 생활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극중 탈북민 역할을 맡은 배우 차위성 씨는 자신도 어린 시절 출신을 숨기기 위해 강원도에서 왔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출신이 알려져 따돌림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지금은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누구보다 긍정하게도 했다며 탈북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북한 사람이 봐도 어색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투리와 표현 하나까지 탈북민 배우들과 함께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웹드라마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정착 과정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시사회에는 탈북민과 북한 관련 학과 학생 등 약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K-헤리티지의 온 오프라인 매출은 약 90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약 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천국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상품점 매출도 14억 원에서 26억 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전통 문양과 궁궐,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이 K컬처 확산과 함께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는 광화문 월대 서수상을 활용한 열쇠고리와 아리랑 손수건, 경복궁 경회로 응원봉, 궁궐 향수 등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얻었고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신규 문화상품도 선보이며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리투아니아에서 자발적인 군입대 지원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리투아니아 군 입대 신청자는 8,100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3,700명은 가능한 한 빨리 입대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리투아니아는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인 2015년 다시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매년 4-5천 명이 9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국가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지원자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군 입대를 위해 학업을 미루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독일군 기갑 여단을 상시에 주둔시키고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6%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안보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대체로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철원과 춘천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7도, 철원 26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도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추풍령과 대전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

0: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대전 31도, 세종 30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에 전남과 제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별다른 비 소식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와 고창 26도, 남원 25도,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 고창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주와 희천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3도, 희천 20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 29도, 평양과 진남포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대체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장현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3도, 해주와 장현 2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과 장현 28도, 해주 27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지역에 따라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함흥과 원산, 고성, 평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고요. 북청은 오전에 한때, 무산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평강 22도, 무산 1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평강 25도, 무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 서부와 서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중부, 서해 남부, 남해 서부, 제주도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방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하중 여러분 가운데 탈북 과정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좀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354 성도님께서 오늘도 새벽녘에 눈이 떠져서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을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 또 북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의 때를 빨리 앞당겨 주시고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살아낼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기도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 더 힘을 내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 작가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간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사형장에서 총살 직전에 살아난 뒤 모든 삶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감사의 제목인지 깨달은 도스토옙스키는 간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준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책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 작가는 5년간의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에 걸린 날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매일 5가지 아침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감사가 오늘도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루 더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된 것. 세 번째는 소설을 완성시킬 시간이 주어진 것. 네 번째는 하루 더 병과 싸울 의지를 주신 것.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짓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를 드시면서 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어떤 건가요? 혹시 감사인가요? 불평인가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매일 감사의 고백을 쉬지 않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차고 넘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감사와 사랑의 은혜를 채워주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새벽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를 구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짐이라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약함을 한층 더 기쁘게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에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찬양사역자 남우현 씨의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가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4주의 보혈은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곳에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 하루하루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새로운 자매님과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지금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세요. 우리 고향인 함경북도에서도 북한 주민분들이 그리고 남한에서도 이 새벽녘에 방송을 듣고 계신데 이곳에서의 정착 생활을 앞으로 나눠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는 뭐 하셨어요, 집사님?
0: 네, 마침 그저 밤일을 들어가다 나니까.
1: 아, 직장을 다니시는군요.
0: 네, 직장을 다니세요.
1: 아니, 1년 차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직장을 구하셨어요.
0: 네, 그 나와서 그래서 한 달 조금 안 돼갖고 그저 다시 한원에 들어가서 그 여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1: 아, 그러셨구나.
0: 그 바로 그저 두 달 넘어서 석 달 만에 바로 그 자격증을 따고. 와. 그다음에 인차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세인트 재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1: 우리 북한 분들이 요양보호사 하면은 이해를 좀 하실까요?
0: 아, 요양보호사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1: 요양이라는
0: 북한에서는 전혀 네.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1: 요양 자체도 없는 단어죠?
0: 예, 예, 없어요.
1: 그러니까 뭔가 노후에 아니면 네, 네. 조금 어르신 분들이 병이 있으신 분들이 네.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요양원이라고 해서 돌보아주는 병원 같은 데 가는데 거기서 보호해주는 간호 해주는
0: 아 그런 건 생각도 못해요. 그런 건 저는 없어요. 들어도 못 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네. 가정에서 며느리나 그 자식들이 그래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고 저는 뭐 북한에서가 한 30년 거의 살았는데 아직 뭐 치매란 소리는 북한에서 들어 못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마.
1: 그래도 그 노인분들이 노인 어르신분들이 깜빡깜빡 하시는 그런 증상은 있었는데 치매라고 규정하진 않았던 아니, 거죠?
0: 깜빡깜빡 한다는 그런 증상도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그 나이 때까지 오래 사시는 것 같지 않나 봐요.
1: 평균 수명 자체가 남과 북이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0: 아마 그런가 봐요.
1: 여기서는 요양보호사가 그 돌봄을 받는 분들이 고용을 해서 직접 돈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돈을 주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돈을 그 비용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일하는 데서도 국가에서 네. 이제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그 15%를 본인이 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렇게 85%를 국가

0: 그래서 이렇게 보장해줘서 이 어르신들이 거기 있는다니까 참으로 아 이건 정말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1: 네.
0: 이렇게 이 어르신들이
1: 맞아요.
0: 직접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매일과 같이 진짜 아. 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비록 8시간제 그 밤꿈을 설 때는 그래서 한 10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자기 부모들처럼 생각하고 대해주고
1: 네.
0: 그러니까 치매 환자라고 하지만은 그 그래도 아 이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보는 게 궁지감이 있고
1: 어.
0: 그다음에 아 나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 있다면 나도 이렇게 효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아쉽게도 진짜 그날이 못 보고 가슴 좀 아프지만 그래서 그 저희 부모를 대신해서 나만 식구들이라 해도 다 자기 식구들처럼 여겨지고 보람인 것 같아요.
1: 너무 귀한 직업인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제가 막내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아.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1: 아 정말요.
0: 예, 여행보사 선생님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 어리고 막내라고 네. 어르신들도 아 제가 저를 알아봐요 하면 어르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1: 와.
0: 아 제가 누구지요 하면 어르신들이 막내가 왔어 너무나도 다정스럽고 아. 불러주는 것이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기도 하고 저희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1: 아.
0: 예. 제 가정 같은 쾌감이 있어요.
1: 근데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0: 네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0: 네,
1: 왜냐하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가끔 말법도 대어드리고,
0: 네,
1: 식사 챙겨드리고,
0: 네
1: 산책도
0: 네, 네,
1: 같이 몇 번 나가고,
0: 맞아요.
1: 정말
0: 아 비록 그 요양보호사 그 선생님 일이 그렇진 네. 않아요.
1: 네,
0: 이렇게 기저귀도 갈고 뭐 이렇게 와상 환자들은 이렇게 부축해서 모욕도 시키고 뭐 진짜 헐진 않고 힘 많이 들지만은
1: 네.
0: 그래도 보람 있는 직업 같아요.
1: 너무 대단한 일을 네. 하세요. 진짜.
0: 그래서 저는 원래 국정원 있을 때부터 나는 여행보호사를 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1: 들어오셔서 조사기관에 있을 때부터
0: 네네네. 조사기관부터 저는 나는 여행보호사를 할 때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 나이 우리 나이 아직 60도 안 되는데 뭐 벌써부터 여행보호사를 하려고 그러나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1: 보통은 노후에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0: 네. 나이가 아직 어린데 무슨 그렇게 아 기저귀를 가르는가나 다른 분들은 기저귀를 가르는 일이 힘들지 않은가 그러니까
1: 네.
0: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벌써부터 그 나이에 그 일을 하겠는가 그래도 한 60이 넘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은가 그렇지만 저 생각에는 어쨌든지 여행보호사 일을 하게 되면 궁지스럽고 저는 이 땅에 그 이 남한 땅에 친척이 없거든요
1: 네.
0: 친척 한 분도 없고 뭐 진짜 친구도 뭐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니까 그래도 여행보호사 하게 되면 다 제 가족 같고 친척 같고 아 그러니까 나 그래도 뭐 이렇게 서로 얘기가 통할 수도 있고
1: 네.
0: 지금 해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1: 그렇게 오시면서부터 바로 또 진로의 길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쭉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한 정착 1년차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전하고자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한 자매님의 이야기 찬양 전에 만나봤죠. 이 주님의 사랑이 남과 북에 가득한 그날이,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먼저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그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참 자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외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픽픽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이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라디오의 그 채널에 납땜을 하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4: 네. 중학생, 그러니까 10대 때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아버지께서 바다에 이제
3: 네,
4: 고개를 잡으러 나가셨다가 거기서 들으신 뭐 어떤 내용이 있으셨겠죠, 극동방송에 대한.
3: 네, 매일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0: 오래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는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근데 혼자 나가셨던 건 아니시죠?
0: 아니죠. 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었죠.
1: 아, 그렇게 돌아오셔서 돌연 라디오를 이렇게 납땜하시고
0: 네. 듣지 못하게
1: 이후로 못 들으시고 네. 그리고 27살쯤에 러시아로 다시 제3국으로 다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0: 네.
1: 외화벌이를 위해서.
0: 네.
1: 근데 그러면 자유가 조금 생기셨잖아요.
0: 네. 그렇죠.
1: 해외에서는 휴대폰을 구하는 것도 비교적 쉽고 라디오나 외부 정보, 외부 매체를 접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그때 혹시 조금 더 접하지 않으셨을까? 뭐 영상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그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 또 주최국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또 그것을 보는 나는 너무 신기했고
1: 네.
0: 용어도 볼 수 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거 봐라 하고 보내주는데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또 다른 외국인이
0: 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의 손전화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지? 라고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빌려다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검색창에 뭐 이렇게 조선이라고 치고 뭐 북한이라고 치니까 이제 북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네.
1: 근데 방에 혼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0: 네.
1: 같이 방에 사는 분한테는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0: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새 것에 민감한 건 나뿐이 아니라 네, 그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라서
1: 네.
0: 마지막에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각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제 그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 분들이 한국에 종착 생활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 때 그 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가정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직접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1: 네.
0: 나하고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런 말이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때부터 이제 확 돌았는데 여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진짜 있다면 한번 내가 그때 그 비올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때문에서 에이 아니겠지 하고 부인을 계속 했습니다. 부인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1: 네.
0: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계속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의 결과가 탈북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나도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중고하는 간증의 마당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이 탈북 길에 오르기까지도 접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탐색하고 이렇게 찾고 연결하는 게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그 결단의 과정이 힘들었고 일단 결단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 방법론을 찾아보다가 그 저는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걸 보지 않고 사실 난민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난민법, 유엔 네. 이런 걸 찾아가지고 유엔의 난민법 공부하다가 변호사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변호사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유엔 변호사로 직접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탈북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유엔에 찾아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1: 같이요?
0: 네. 근데 사실 권한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저기가 없어진 걸 알고 많은 뭐 북한 보위부, 마피아 이런 것을 추격했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유엔에서 제공해준 어떤 수용소에 갔는데 그때 탁 들어가니까 그 성경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 뭐지? 그 성경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여기 뭐 안기부 작전에 서가서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 먼저 탈북하신 분이셨는데 그분들이 이건 안심하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갖다 놓은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이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말을 해주면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 남녀 수용소에서요.
0: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근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속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1: 네.
0: 네, 부인을 하다가 그 난민 수용소가 탈로가 났어요. 탈로가 나서 차량이 한 4대 정도 북한 보위부 마피아가 쫙 포위가 이렇게 들어서 급하게 자동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앞에 이렇게 보위부가 차가 딱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도 또 이제 그 마피아 차가 탁 오고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려 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칼을 쥐고 있었어요.
1: 네,
0: 언제든지 자결을 하고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문득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설교 시간에 하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뭐 설교 얘기는 다 생각이 그냥 기똥으로 들어서 많이 생각이 안 났는데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살려달라고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양 마지막인데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두 손 딱 모으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 평생 하나님을 믿을게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문을 떴는데 거짓말같이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길을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얘기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갈까? 다 탈론하시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과 어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수소문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목사님네 집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됐어요. 네. 거기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죠. 뭐 이렇게 2층이 교회고 3층이 이렇게 살림을 하는 집이었는데 거기 가서는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1: 네.
0: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1: 그쵸. 5년 전이면 한창이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들이 다 이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보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날 여기에 있으면 더 위험해 주니까 빨리 네. 자유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진짜 러시아에서 뜨는 비행기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고 마피아 어떤 국가 법도 막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나를 들어쓰고 구원하신 데는 아무것도 진짜 장애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인지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제 기도의 힘이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속이죠.
1: 네.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

0: 주시고 비가 많이 올 때 기도하면 비를 하나님께서
1: 멈춰주시고
0: 네.
1: 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땐 좀 약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솔직히 우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기상 기후 현상이라고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0: 그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길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1: 네.
0: 이곳에 대한민국에 오는 길목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해 주신 기도의 힘을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뤄가신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들이 있잖아요.
1: 그럼요. 하나님을 네. 떼어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0: 그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10대 때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먼저 한국 땅에 간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만일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리는 단절입니다. 이는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기도응답이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은 받지만 죄를 지으면 우리의 공력이 사라지고 상급이 사라진다고 상급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담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죄를 범하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뇌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신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악한 영들은 악한 마귀들은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우리들을 죄의 수렁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아선 성도님들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자백하고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돌이켜서 죄로부터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계속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0: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퀴즈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숫자는 하고 질문이 나오자 예수님이 손을 들고 정답을 맞히셨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가기 1년 전에 지었던 죄하고 문제가 나오자 예수님이 답을 못 맞추셨습니다. 저는 아는데, 나는 1년 전에 지은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신 것이죠. 기억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제가 회개했기에 예수님은 기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정답을 못 맞추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이것은 사람이 용서하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상황,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분리단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낙심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주님을 낭만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아니 되죠. 분리하게 하는 것이 죄기에 분리단절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죄의 확신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작업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주저앉지요. 저도 예비군 시절에 예비군복을 입으니까요, 아무데나 털썩털썩 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고급 드레스를 입거나 정장을 입으면 우리는 무엇이 묻을까 봐 조심조심하게 되고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 지으려 하지 않고, 사죄의 확신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사죄의 확신이 굳게 선 사람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옷으로 덧입습니다. 죄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죄와 영적 싸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사죄의 확신이 굳게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가 30에서 80mm로 평안남도와 함경남도가 1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26도, 대전과 대구, 여수, 포항이 25도, 춘천과 서울, 강릉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3도, 함흥이 22도, 신의주와 청진이 21도, 강계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 대구 34도, 강릉과 광주가 32도, 대전과 목포, 제주가 31도, 부산과 여수가 3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해산, 춘천, 서울이 29도, 평양과 개성, 함흥이 27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죄와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VC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95장, 새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통합 찬송가 195장, 새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또 어려움, 많은 시험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모든 고난을 넉근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

0: 1.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인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대신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방식도 지혜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정중히 대하면 사람도 정중히 대할 수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친다는 건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남들 보기에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필요하면 우상도 따를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핵심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이들의 죄가 됩니다. 두어 사람의 죄가 그 마을 전체의 죄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인관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돼 있지요. 작게는 나 자신과 배우자나 가족들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다면 그중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유일 거예요. 이전에는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한 가지 목적을 더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 빛을 보고 우리 때문에 살 맛이 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어두운 이유는 그곳이 우상 숭배가 아주 변태적인 모습으로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인간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깎아놓은 조각들이지요. 우상이 많다는 건 탐욕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미 일어난 문제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인격적으로 해결해 가는 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데로 가기보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이라는 두 부류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은 뭔지, 무엇이 바른 건지,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에 근거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에게로 이르게 되죠.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제물이 되셨고 동시에 제사를 집례하신 제사장이 되셨던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재판장은 실제로 재판 전문가죠. 삶 가운데서 일어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나 일반적인 어떤 편에 서지 않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현실 생활 전문가, 이두 부류의 전문가를 찾게 하신 건 그만큼 인간관계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인간관계가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 판단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대신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도 선한 모습을 지닙니다. 그가 말씀에 근거하여, 즉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인 관계의 모습에 이르게 하세요.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북한의 제하교회 형제 자매들은 교회라고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고요히 살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제 자매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공의가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루치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대인 관계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행실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이 숨죽이며 예배할 수밖에 없어도 형제 자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심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0: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통합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맹스러운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용맹스러운 구원의 용사는 첫째,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라고 해요. 분하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 활약상이 대단하죠. 그런데 처음 등장한 무명의 새 용사의 행적은 이렇게 화려하고 자세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개인적인 능력은 두 번째 새 용사가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분하야를 가리켜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고 표현합니다. 19절에 나온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용맹스러움은 개인의 능력과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과 화려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큰 승리를 얻고 큰 영웅이 탄생한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재능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 공동체 전체의 승리로 여겨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분하야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가 용맹스러운 용사이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참된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능력으로 용사가 되려고 애쓰나요? 재능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무엇인가요? 용맹스러운 구원의 용사는 둘째, 차별 없이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24절부터는 앞에서 언급된 여섯 용사보다는 못하지만 다윗의 용사들로 충성한 이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와요. 이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들이었어요.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사람은 물론 이방인인 아람, 암몬, 햇사람까지 다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다국적 연합정의 용사들인 거예요. 십자가를 잘 지는 것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출신 지역 등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반응하며 동참하기만 하면 개인의 능력이나 출신, 가문,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이타적으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데 무슨 출신과 스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사들의 이름 앞에는 출신 배경이 꼭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출신 덕에 용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고향과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곧 용맹스러운 용사인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열심히 산 사람은 꼭 쓰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내가 속한 그 장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에서 정작 빠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는 요직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압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압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 일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결코 사람의 능력과 도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낮은 신분이나 부끄러운 과거로 위축되어 있진 않나요? 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리라 여기며 굳게 의지하는 요압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과 비교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이 결국 자기 야망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용사로 살아가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도 모태신앙인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늘 뒤처지기 싫어 남과 비교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0: 그러던 중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제게 무릎 십자인대가 세 번 끊어지는 큰 사건이 찾아왔어요. 이 일로 저는 죽게 엎드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게 되었지요.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늘 믿는 사람은 참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 의견 없이 순종해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게 믿는 사람의 성공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저의 야망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주님은 저를 인정받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고 지금은 부모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 소그룹 리더로 섬기게 하세요. 나아갈 길이 막히고 오직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이제야 지금의 예수 믿는 소그룹 리더 자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용사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맡겨진 자리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내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달아요.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겠습니다. 소그룹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고 해요. 다윗의 용사는 모두 37명이었는데 첫째 용사인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를 비롯하여 둘째 세 용사인 아비세와 분하야 및 요압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한 용사 그리고 24절에 아사헬부터 39절에 우리아까지 31명의 용사가 포함되지요. 그런데 용사 명단의 맨 마지막 가장 강조되는 자리에 햇사람 우리아가 기록됩니다. 우리아는 이방 족속이었지만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바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도 34절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더없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바세바와 범죄하고 이를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뼈아픈 수치이자 회개의 제목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아를 용사 명단에 정확히 기록하심으로 그를 영원한 다윗의 용사로 기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구속사의 계보에도 찬란히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다윗 역시 왕의 권력으로 충분히 그 과거를 지울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둠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사는 우리아를 빼고 요압을 넣는 것을 당연시하지요. 그러나 구속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장 지우고 싶은 그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내 인생에 빼버리고 싶은 우리아 같은 이름, 떠올리기도 싫은 그 사건을 직면하고 회개하며 품고 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재능과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게 맡기신 무명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용맹스러움을 자꾸 행위와 자격으로만 여겨 큰 능력이 있어야 용사가 된다는 생각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저희입니다.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충성한 무명의 용사들처럼 저희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를 잘 지켜내길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승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승리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우고 싶은 우리와 같은 이름도 정직히 회개하며 품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에 저희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면, 주님이 도우신 것처럼 도우면,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주면,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얻은 보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큰 기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쉽고 재미있고 잘 풀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세문안 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감사가 자라는 밭.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각 창고에는 미움, 시기, 질투, 절망과 아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부지런히 이 창고를 들락날락하며 미움의 씨앗, 시기의 씨앗, 질투의 씨앗과 절망의 씨앗, 아픔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사탄이 뿌린 씨앗대로 곧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더욱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을에서는 어떤 씨앗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와 아픔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단단히 화가 나서 도대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닌 태도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씨앗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의 간교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가꾸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신 은택을 생각하며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매일 주님께 감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빌라테 프레이즈의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이 세상 지나가고, 테너 김관봉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 그룹, 세리 그룹.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여쭤볼 텐데 나는 바리새인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세리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이유를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능력과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요. 프레드릭 니치라 하는 사람이요. 기독교 문명은 폐폐 문명이요. 노예 도덕의 창안이며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 프레드릭 니치가 한 얘기죠. 니치는 루터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신경과 눈에 장애를 일으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기저기 배회하였으나 모든 게 다 허사였죠. 절망적인 정신병자가 되어 12년을 병약자 신세로 있다가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미친 사람의 영향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뉴욕의 콜럼버스 대학의 지하철 정거장에 벽에 어떤 사람이 니체왈 하나님은 죽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바로 그 글 위에다가 똑똑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 하고 새겨놨어요. 한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새 목사 내외가 어저께 미국 집회를 위해서 떠나면서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한 3시쯤 와서 아버지 혼자 두고 내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용돈도 조금 줬어요. 한갑이 다 친 아내한테 용돈 주는 아버지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찡대한 내가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아들 두 놈한테 용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되면 그 내외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요. 우리 내외 같이 먹고 주일날 저녁을 지내는데 지금은 우리 집이 아무도 없어. 찬바람이 휑해고 보름. 마누라는 병원에 있고 아들들은 다 떠났고 나 혼자 복수공방하려니까 참 신세 처량하다고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는데 남자가 혼인한 여자, 아니 연애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참 이상하죠? 연애할 전에는 죽자 사자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이 조금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나이가 되니까 아 저거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두 종류의 신앙 상태를 또 기도 상태를 그 다음에 예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대지를 첫 번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의 신앙 태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남의 돈을 사배로 먹었으면 그걸 갖다 토색이라고 그러는 거죠.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에, 아니 바리새인이야.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 종류로 부분해 놓을 수가 있지. 어떤 때 내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 너도 바리새인에 속할 수가 있다. 비교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비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바리새인은 다른 교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신앙,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삼성장군, 국방장관, 뭐 높은 자리 한 사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한 형제 자매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분들의 업적을 인정해 줘야 되고 직책을 인정해 줘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이 사람은 또 의롭다 자랑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자기는 같지 아니하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하러 돌아댕길 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카터 씨, 당신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숨도 고르지 않고 예, 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카타 후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내가 거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신앙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요한 1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종하고 없애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이 바리새인은 남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신앙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홍 장로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홍 장로님은 홍 장로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재요? 홍 장로님이 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 사람이 판단 못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신앙,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비교의 기준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어디다 비교를 해요? 11조로 기준을 한 교회 출석으로 기준을 하고 성경 몇 장 읽었나 그것으로 기준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도 기준의 대상이 되고 봉사하나 안 하나 이것도 이건 다 외적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그래요. 비록 내가 새벽기도는 못 나갈지언정 왜? 일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성경은 많이 뭘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어서 양식을 삼는 사람, 봉사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봉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은 오늘날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도 흉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개관 칼럼니스트 목회자인 패트릭 모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하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이 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종류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때 나오는 일곱 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남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 네 번째, 관계성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섯 번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른 사람. 여섯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빠르게 지적하는 사람. 마지막,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건의 연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너희가 선 줄도 알면, 서 있는 줄 알면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이레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린다. 세뱃돈에서도 11조 드린다. 여행 갈 때 누가 보태주는 돈에서도 11조를 진급돼서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돈도 11조를 절대적으로 내는 바리새인이요. 종교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씩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금식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두 번씩 한다. 11조를 바친다고 그랬어.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두 번째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남을 경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남보다 자기가 더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다만 형식적인 생활만 하게 되는 바리새인.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남의 허물만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하지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참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무섭게 말씀하셨죠. 왜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내가 지은 죄는 별로 생각지를 않는 우리 성도들,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다가 댈러스 신학대학 총장을 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댈러스에 내가 가봤어요. 그 양반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교회 제가 가서 설교해봤는데 댈러스 가서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지. 그 양반이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해병대 입대를 하고 나니까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훈련 받고 나니까 같은 동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험담하고 이런 거 견디기가 엄청 어려워서 하나님한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투정 아닌 투정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신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동료 7명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소명을 확신한 곳은 바로 군대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훌륭한 목사님도 못 됐을런지 모르지요. 요한 복음 3장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족함을 느낀 세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세, 멀리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죄를 호소합니다. 참 겸손한 자세, 우리가 겸손을 무척 노력해 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나. 일국의 대통령의 존귀하신 몸으로 천한 사람이 하는 구두 닦기를 손수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 닦고 있는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죠. 그때 자기 직원이 지나가다가 링컨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임스군,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 또 구두 닦는 일이 천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세.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찌 천하다 할 수 있을까? 그 비서는 링컨 대통령의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말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기에 남북전쟁도 종렬시키고 미합중국을 통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

말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는 살기가 나쁜 사회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겸손해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긍휼을 호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불쌍함을 인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을 썼죠. 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4절에 보니까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 애워 쌓였을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 한없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바리새인은 절실히 체험했지만은 아니 세리는 체험했지만은 바리새인은 형식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판단 태도는 어땠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구? 세리가 저보다가 누구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예수님의 판단 태도, 의롭다는 기준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성경의 비결이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재물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 살아온 결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개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개나 에스더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만은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불어남에 따라 더 크게 된 부자는 그에 대한 걱정과 욕심도 같이 커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 발에 밟힐 뻔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자세를 보면은 참 사회생활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미국에
웨이트먼 윌리라고 하는 사람.

0: 아람이 무척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 그는 유행도 지나가고 철마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의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동료 학생들에게는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랑곳없이 조롱을 받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가난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맡았습니다. 바로 그가 링컨 대통령을 도와 미국을 이끈 정치가로서 원래는 미국에서 상원의원을 하면서도 은퇴하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의 고향에 교회로 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 상원의원이 자기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고향 교회는 윌리에게 어떠한 교회 직분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국 최고의 상원의원을 지냈던 위트만 윌리는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을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이반의 선생이 된 것이 자기가 평생 차지한 지위 중 가장 높은 지위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자기의 남은 삶을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에 바쳤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이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음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땅의 위정자들 또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요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님께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길이 더 빠를까? 아니면 저 길이 더 이익이 될까?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요한 계시록의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인생의 나침반을 보여줍니다. 바로 시온산 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대요. 묵묵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대요. 때로는 그 길이 거친 광야 같고 때로는 칠흑 같은 터널 같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란 그 고백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양의 편에 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서고자 몸부림을 친다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14장의 말씀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름길로 가세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좀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뒤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최대한의 열정을 내는 삶. 그것이 맨 마지막 시온산에서 우리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겠죠. 오늘 복된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편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요. 기프티드의 찬양인데 나는 보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 가사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결한 백성,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 오늘 그분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아침에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무엇으로 미혹하던 성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곳이, 그 주님의 인도하신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한 우리들의 마땅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침에요,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정말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맞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의 길일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볼 때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순결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첫 찬양을 힘있게 나눴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링크를 받으시면 우리 10명 이상에게 전송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 텐데요. 백은철 사모님과 함께 짱짱 성경 암송, 보면서 또 암송하고 오늘 우리 방송가족도 한 분을 직접 만나보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되고, 어떤 분이 우리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시지?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꼭 직접 한번 뵙고 또 암송도 하고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응원합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은희 권사님, 서로 사랑하라, 배종주, 이상래, 한복춘, 인천 성남동의 빛과 진리교회, 할렐루야. 주승철, 윤경자, 배유정, 오세훈, 그리고 김세호, 이선아, V의 안장님, 우리 임용필님 찾아오셨고요.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편에 섭시다. 우리 이 찬송을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편에 선다는 것. 거룩 거룩 거룩.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아이젠 60 밴드의 우리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게요. 거룩 거룩 거룩. 같이 합시다.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구별된 어린 양의 편의 그 서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심습니다. 우리 말씀에 또 도움이 우리 문예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 지금요.
1: 네.
0: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을 누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1: 네.
0: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아이디 김인혜님이 출근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야 일찍 나왔는데 이런 기쁨이 있네요라고 하시는데, 야
1: 우와.
0: 정말
1: 네.
0: 기쁘신 거죠. 정말 기쁘시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기쁩니다.
1: 예, 저도 기쁩니다.
0: 네. 우리 예정 PD님 요즘에 네. 뭐 기쁜 일 없으셔요?
1: 어제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딱 생각난
0: 예.
1: 어제의 일인데요. 어제 아이한테 그 영상으로 성경 만화를 좀 보여줬어요. 보여주고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 봐봐 봐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오실 거라고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라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야. 어제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 보이는 라디오 지금 보시는 서정희 권사님이 이거 화면을 보고 네. 성경의 장면이 생각난대요. 아. 뒷 배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1: 초록초록하고 그 느낌. 이 푸르르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요, 다들 좋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여러분 오늘 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시면 참 좋아요. 남기시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죠?
1: 네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합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0: 네.
1: 댓글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심습니다. 우리 예정 PD님은 이 댓글을 절대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재희 네. 문 PD님 자꾸 예뻐져요.
1: 아까부터 그 댓글만 보입니다.
0: 네, 서로 네. 통했군요.
1: 아유, 정말
0: 네.
1: 감사드리고요.
0: 고윤희, 네. 이기영, 김미선님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박금자님 새벽기도 마치고 상쾌한 아침 집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에 동참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 한복주님 얼른 들어오세요. 박지혜님 구독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선한 영향력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종심, 박지혜, 영희, 우리 백은주 권사님도 비가 오는 날이지만 좋은 아침으로 상쾌한 하루를 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면 그 안에도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말씀 심는 교회를 담임은 아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우리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응원합니다. 사모님, 이 무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0: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 예.
0: 저 교회에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작 10개월 만에 지금 교회 장소가 구해져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이야.
0: 그리고 무더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기쁨을 맛볼 것 같습니다.
2: 아, 할렐루야.
1: 네. 제가 이게 네. 갑자기 또 내가 연결을 해드리고 싶다.
2: 어떤 연결인가요?
1: 이번 주에 제가 네. 한 교회를 갔다 왔어요.
2: 네.
1: 월성교회인데, 아, 이 공간이
2: 네.
1: 뭐 이런 거예요. 공간이 본당이 45평이래요.
2: 네.
1: 근데 제가 본당을 갔어요.
2: 네.
1: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뭐 여러 교회 저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제가 한 뭐
2: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도 아름다운 어떤
1: 그냥 좋아.
2: 네.
1: 갔는데 뭐라고 설명할 때 사진 찍어 올려 사진 찍었는데 너무 좋아요.
2: 들어가는 순간 그 느낌이 있죠.
1: 그 45평밖에 안 되는데 그 공간이 한 80평, 100평 같대.
2: 성도님들이...
1: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마음이 네. 아,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인테리어 뭐 하시겠지만 우리 또 하여튼 그렇다는 네. 아마 이렇게 연결해주고
2: 교회 들어가자마자 아니,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1: 그래서 그 교회에 네. 수많은 교회 목사님 또 찾아가요. 왜냐하면 큰 교회 리모델링하는 데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아~ 거기는 작은 교회의 대표주자예요.
2: 좀 많은 분들이 좀 배우고 싶어서
1: 하여튼 여러분들 네. 궁금하실 거예요. 갑자기 제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하여튼 우리 사모님 우리
2: 돌아오셔야 합니다.
1: 말씀 심는 교회 저희도 부흥을 위해 저희는 당연히 기도하겠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또 공사 현장에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모님 교회 이렇게 딱 리모델링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그 할 때
2: 네.
1: 막 상상하면서 하잖아요. 색깔도 막 그 어떤 색깔 그래 않습니까? 사모님 어떻습니까?
0: 네. 네, 뭐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수는 없더라고요.
1: 아,
0: 하지만
1: 그렇죠.
0: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각종 또 도움과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말씀 심는 교회에 필요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1: 아멘.
0: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아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사모님.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암송하고 싶은데요. 어떤 말씀을 네. 암송하면 좋을까요?
0: 이 말씀은요, 저희 남편과 제가 같이 이동을 하다가 멋진 하늘을 볼 때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 와.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좋습니다.
0: 한번 읊조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2: 아멘.
1: 구름만 보면 네. 여러분 하시면 돼요. 이걸 무조건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은 네. 제가 볼 때 매우 매우 여러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 하루에 한 100번은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하늘을 네. 보고 뭐 여러분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또 여름 휴가 시즌에 어디를 가든 딱 이렇게 하늘만 보면은 바로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님?
0: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마음에 새겨보고요.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구호 힘차게 해줘볼게요. 성경!
2: 먹어버리자!
0: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따라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방송 과정 여러분과 스튜디오에서 세 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0: 자 우리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할게요.
1: 자, 세 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2: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0: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1: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0: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2: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0: 잘하셨습니다.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세 번입니다. 시작.
2: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1: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2: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0: 잘하고 계십니다. 10편 19편 1절 말씀이고요. 전체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0: 타내는 도다.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2: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1: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세 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박수. 와. 여러분, 아멘. 우리가요, 정말 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이 고백을 계속 이렇게 읊조려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
1: 네. 이렇게 자연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득하잖아요.
2: 예.
1: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예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2: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푸른 하늘도 또 흐린 하늘도 별이 가득한 하늘도 우리가 뭔가를 바라봤을 때 그냥 예쁘다 멋지다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입술에서 자동반사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2: 아멘.
1: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휴가는 하나님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보는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오늘 어디에 가시든 날씨가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말든 우리의 입술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2: 그래요. 아, 오늘 아침이 여러분 어떤 아침을 맞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또 비가 오니까 아유 비가 내리네 할 수도 있고요. 비가 오니까 별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날씨가 맑든 비가 내리든 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아주 쾌청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읊조리고 한번 고백해 보시면 사모님 그냥 저는 오늘 이 방송이 그냥 뭐 이렇게 해치워내는 말씀 암송의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 암송된 구절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정말 기적 같은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말씀을 붙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읊조리셔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하고 인사드릴까요?
1: 네,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2: 시작!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2: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지금 열심히 또 건축 중이신
0: 리모델링 중이신
2: 우리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

0: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 차도, 교량 등으로 인해 통행이 자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요. 또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과 같은 위험 지역에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또 농사와 관련된 작업 중일 때 또 배수로 정비 등에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예정 PD님, 저희가 네. 잠시 후에 외우실 분 연결할 텐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1: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보는 즐거움, 보는 기쁨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정말 우리 청취자세요. 방송 듣고 계신 분이세요. 잠시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0: 자,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 아, 참 좋습니다. 우리 고후 517 아이디 여기 삼척은요 해가 쨍쨍합니다. 전미란님 여기는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빗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싫으셨대요.
1: 전국적으로 곳곳이 날씨가 다르다 보니까 또 이런 야. 감상을 또 다양한 감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이디 윰0821님 아버지와 출근길 라디오를 항상 듣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이 시간을 항상 기다리시네요. 함께 따라하며 은혜 받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1: 네.
0: 아이디 정인수님 날씨는 흐리지만 하늘을 생각하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예정 피디님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특별히 애청자 한 분을 또 만날 거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의 인생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0: 이분이 오늘 처음 봤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시고 극동방송을 좋아하시고 뭐 세상에서 뭐 극동방송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이분 너무 극동방송
1: 이분만의 사연이 또 있으시고
0: 좋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극동방송의 또 애청자신데요. 우리 잠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우와.
1: 뭔가
0: 뒤에 뭐 책이 많고요.
1: 예술가의 느낌이 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0: 지금 네. 느낌은 거의 이제 우리 화가.
1: 화가. 네. 화가. 여러분 지금 보셔야 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0: 우리 집사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남양주 별내에 살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극동 방송은 한 2년 정도 듣고 있습니다.
0: 이야, 박수. 아니 저희 우리 얼굴 뵈면은 이 네. 인자한 외모에 네. 극동방송 한 20년 정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또
0: 아니,
1: 있어요.
0: 아니 들으신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2: 아 네네.

0: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1: 제가 그 2년 전에 제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우울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틀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0: 우울할 때?
1: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막 심장도 너무 힘들고 했었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2: 이야. 이건 정말 또 새로운.
0: 아니, 이게요. 네, 제가, 저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반려견을 정말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이 상실감이 정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1: 저도 처음에는 막 걔 강아지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처음 키워봤어요. 조금 일찍 죽었어요, 애기가. 근데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막 다리가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를 조금 이해하겠는 거잖아요.
0: 그 마음의 아픔이 막 느껴졌구나.
1: 너무 심하게.
2: 사랑하는 이제, 사람을 잃은 것과 같은 고통을.
1: 같이 있던 거를 같이 못 잊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0: 아니, 그런데 예정 PD님, 그 고통 중에
2: 극동방송을
0: 그 천사 같은 교인이나 너무 궁금한데?
2: 그러니까요.
0: 그 교인 이름이 누구세요? 한번 이름 좀 한번 자랑해 주세요. 누구세요?
1: 저희 그 같은 순이신데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0: 아, 그럴 수 있어요.
2: 극동방송 전도사로 그냥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2: 지부장님.
0: 내가 왜 이 이름을 냈지?
2: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댓글
0: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1: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이야, 그러면은 순복음 노원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1: 네네.
0: 와, 순복음 노원교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1: 저는 순복음교회는 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자랑인 것 같아요. 요즘도 8시, 저녁 8시면 기도회를 계속 하거든요. 저녁에 교회에서.
0: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하나요? 아닌가?
1: 그냥 8시에
0: 8시 기도회. 열흘 하는데.
1: 8시 기도회를 계속해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항상 열려있고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지금 목소리도 예정 PD님
2: 예술가 같으신데 지금 댓글로도 다들 너무 우아하세요. 어머 막
0: 아쉬워요. 지금 근데 암송을 일단 해야 돼. 해야 지금 거의 이 정도 인터뷰하면 암송한 게 다 있게 되거든요. 자, 시편
2: 19편
0: 1절 말씀. 하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 섬기시는 이정현 집사님,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를 대표하는 거고요. 지금 노원교회 식구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있고,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1: 네. 자,
0: 암송 완료하시면 설렁탕 선물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준비 시작.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0: 아멘. 이야, 잘하신다.
2: 원래 이렇게 사실 좀 힐끗 보시기도 하시는데 이야. 오늘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암송 성공하셨습니다.
0: 아, 좋아요. 우리 이정현 집사님, 극동방송 네. 들으시면서
1: 네.
0: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아까도 이제 그 우울증이 좀 치료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네. 좀 가장 좀 이렇게 들을 때 좀 그러면 네. 우리 집사님도 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1: 일단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배우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고
0: 예.
1: 그다음 밤이 안 오니까 밤에 새벽에 듣잖아요. 그때 복한 분들의 소식이랑 이렇게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극동방송에서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0: 야, 새벽에 극동방송 네.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새벽에 도대체 어떻게 방송에 나오는가. 생각보다 이게 북한 위주의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죠?
1: 네, 그래서 너무 훌륭하다. 이게 막 이렇게 받는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 시간을 내어 주시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너무 훌륭한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0: 여러분 한번 새벽 4시에 한번 꼭 한번 들어주세요.
2: 맞습니다.
0: 한번 들어보시면
2: FEBC 새벽 예배부터요.

0: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 네. 동시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 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한국 방송 좀 다른데 네. 송 PD님 기존의 방송과 다른데 다르죠. 네. 찬송도 천천한 찬송. 네. 그다음 멘트도 네. 천천히 읽어드리고. 네. 그다음에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정현 집사님이 그 방송에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시고. 자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기도 제목 네.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현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 있어요?
1: 저희 가족들을 다 교회로 인도하긴 했는데 남동생하고 조카가 이게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엄마랑 여동생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랫동안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있었는데 제가 그 극동방송 기도회도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냈었는데 10년 만에 제가 하던 필드에서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일하자고. 근데 제가 이제 카운트 오파를 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연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새로운 직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2: 네.
0: 야, 연락은 언제 올 예정이에요? 연락이?
1: 그냥 폴란드 회사인데 제가 그 지사를 하고 싶은데 그 사장님이 그걸 잘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0: 폴란드.
1: 유럽 선교.
0: 저 홀란드만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2: 아, 유럽 선교를 꿈꾸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대요.
1: 네. 오스트리아 쪽 회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 10년 넘었는데 비슷한 업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랑 연락이 연결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10년도 지난 일이고 그래서 처음 딱 연락 왔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예. 제안을 했는데 읽어만 보고 답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0: 아니 근데 정현 집사님 어떤 일을 하셔요?
1: 저는 물리학과 나와가지고요. 반도체 측정기 이런 거예요.
0: 반도체.
2: 반도체
0: 여기까지만
2: 하겠습니다.
0: 네. 요즘 우리 반도체라는 단어가 상당히 또
2: 그럼 이제 여기서 집사님께서는 언어도 된다는 이런 또 여러 가지를 또 추측해 볼 수 있는데
0: 폴란드 말도 잘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저는 영어랑
0: 영어로 이제 영어로
1: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어.
0: 이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와 범상치가 않아요. 지금 뒤에 책들이 보니까 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네.
2: 좋은 소식이 조만간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네. 오늘 우리 이정현 집사님 이렇게 또 얼굴 뵈니까 그래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들이 사회의 곳곳마다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입니다. 야 지금 누가 옥수수 지금
2: 저도 그 사연 보고 김도영님
0: 저하고 네. 똑같은 마음 좀 보내달라고 죄송합니다.
2: 차마 안 했지 못했던
0: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민혜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유튜브 링크 오프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2004년 스페인은 급진적인 성혁명의 신봉자로 알려진 자파테로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며 기존의 성윤리와 가족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동성결혼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는 성별교체법. 그는 결국 재정 운용의 실패와 심각한 문화적 파괴 등의 이유로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2011년에 갑작스럽게 추출당했는데요. 자파테로의 통치는 끝났지만 그가 집권하는 7년 동안 법제화로 바꾸어놓은 문화혁명은 지금도 스페인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페인을 타산지석 삼아 가장 모범적인 문화의 나라로 남아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스페인의 승리로 막을 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여러분 결승전 보셨어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전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요. 저는 뭐 시작부터 스페인 선수들의 압도적인 슈팅력과 패스 그리고 조직력을 보니까 야, 우승할 수밖에 없구나 싶더라고요. 시선을 뗄 수 없을 만큼 멋진 경기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말씀 앞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지를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답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영적 승리로 가득하려면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 오늘 하루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오늘은 두 곡의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봉구 김신석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고요.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조수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는지 주님께 딱 붙어있는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답을 알려줍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영적 무지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참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표현이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서 무서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무지함을 알아야 주님을 찾고 또 내 상태를 알아야 주님을 구할 텐데 그러니 모르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진짜 부끄러운 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난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손을 잡고 또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영적 승리 꼭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고요. 또 출석체크 단어 알고 계시죠? 만나, 만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오늘의 찬송가 스토리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 중이죠. 오늘의 찬송가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송입니다. 찬송 후에 찬송 스토리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

0: 오늘의 찬송가 스토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러분은 눈앞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인생의 험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여기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히려 찬란한 빛을 노래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세하 애덤스.
1: 19세기 후반 미국, 그녀는 누구보다 밝고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했던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병마의 공포 속에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거대한 태산이자 거친 험곡이었습니다.
2: 어느 추운 겨울날, 몸이 너무 아파 침대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었던 세아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에는 새찬 바람이 불고 있었고 사방이 꽉 막힌 방 안에서 그녀는

0: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하고 어두울까? 내일은 과연 평안해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1: 형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이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 돌을 베개 삼아 자던 중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새아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서 있던 그 쓸쓸한 광야가 바로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고통스러운 침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 몸은 방 안에 갇혀있고 현실은 험난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야곱에게 임했던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상하리만치 뜨거운 기쁨과 평안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담아 종이 위에 시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송은 훗날 경쾌하고 힘찬 멜로디가 붙으면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저마다의 태산과 험곡이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위기,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거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어둠도 뚫고 나오는 찬란한 빛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눈앞의 태산 대신 내면의 빛을 바라보며 힘차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인자 권사님 8968번님 6472-1806 최화정 권사님 박은님 권사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강성자 권사님께서 얼마 전 장례식장에서 바쁘다고 몇 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지내던 동생을 만났는데요. 아침 갓모닝에서 나오는 저의 사연을 통해서 저의 안부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갓모닝을 통해 하나님의 끈으로 이어주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늘 감사해요 라면서 권사님께서 따뜻한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아침이 매일의 아침이 참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시은 하민 한 어머니 출첵해 주셨고요. 어떤 성도님께서는 아 이번 월드컵 결승에서 승리한 팀이 스페인이었네요. 네, 그래요. 스페인이었습니다. 송남종 집사님 출첵해 주셨고요. 526번님 어제 말씀의 제습제가 머리와 가슴에 딱 박혀서 하루 종일 생각나더라고요. 오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겠습니다.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출첵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소중한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선물 같은 동역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려면 레위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이 밥상을 다 차려줘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의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지 않으면 제사장은 온전한 성막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도대체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나?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레위인들의 도움이 필요한가? 첫째가 뭐냐면 제사를 집내야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번제를 드리겠다는 사람, 소제를 드리겠다는 사람, 화목제를 드리겠다는 사람, 속죄제를 드리겠다는 사람,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오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내해줘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집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의료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방법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병인지 아니면 이게 단순 피부병인지 이게 악성 종양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두드러기인지 이런 걸 판단해 주는 걸 다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몸이 가려운 사람, 몸에 무슨 뭐가 피부가 이상한 사람 오면은 그걸 또 다 봐줘야 돼요. 그걸 제사장이 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소를 관리하는 일이겠죠.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등잔대 불을 정리하는 일, 진설병 빵 있잖아요. 빵, 떡.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12덩이를 교체하는 일, 향단에서 분향, 이것도 꺼지면 안 되니까 이것도 24시간 관리하는 일 등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하려면 누군가는 성막을 설치해줘야 돼요. 널판, 말뚝, 휘장, 덮개 등 누군가는 성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막을 이동을 하면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해줘야 돼요. 또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려면 누군가는 제사를 준비해줘야 됩니다. 기구를 관리해줘야 되고요. 함부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비도 해야 합니다. 이걸 제사장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우는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담을 두 아들밖에 없는데 제사장이 아론하고 엘르아살하고 이담을 세 명밖에 없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어떻게 세 명이 다 감당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었겠죠. 나답과 아비우, 아론의 아들들인데 왜 죽었나?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 우리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우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 봤어요. 하지만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짝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나답은 아론의 장자예요. 다시 말해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나답이에요. 그런데 이 나답이 죽어버렸어요. 그의 동생 아비우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다른 불, 에쉬자라, 다른 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낯선

번제단에 불을 붙여버린 거죠. 이 불을 이제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해야 되고 이 불을 가지고 와서 성소를 비춰야 되고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아니라 그냥 딴 데서 불이 다 똑같이 불이지 뭐 하고는 그냥 대충 뭐 라이터 같은 거로 불 켜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이 불이 제단에서 온 불인지 딴 데서 가지고 온 불인지 하나님은 딱 아시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우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 우리 이남선 교회가 오늘도 멋지게 특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도 봉사죠.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까? 뭐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나답과 아비우를 통해 배우는 건 뭐냐면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불 관리요. 불이 뭐죠? 불이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불의 혀같이. 그래서 이 불은 곧 성령이요. 성령은 곧 불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뭐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뭐 달란트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 나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불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특송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남성 교회에 불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불을 붙여주신 거죠. 아, 내가 헤브스에서 반주를 한번 해봐야겠다. 불을 붙여주신 겁니다. 내가 목자를 해봐야지. 목녀를 해봐야지. 그 불관리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을 그것이 인력으로 붙인 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붙여주신 거잖아요. 제단 위에 불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관리를 잘해야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죠? 내가 붙여놓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하나님은 기껏 불을 붙여놨는데 나는 한 몇 주 있다가 아, 안 해. 나 안 할래. 이렇게 되지 마라. 하나님이 불을 붙여줬으면 레위인이건 제사장이건 하나님이 불을 붙여줬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는 불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는 거죠. 기도의 불을 태우든 말씀의 불을 태우든 왜냐하면 불이라는 건 그냥 태워지지 않고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재료가 제공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이 계속 타오르죠. 장작을 줘야 계속 불이 타오를 것 아닙니까? 그게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불관리를 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울 때 궂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고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대, 그 외 성소기구들 레위의 아들들이 셋이에요. 레위의 아들들이 셋인데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셋인데 이 고핫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기구들 뭐 등잔대라든지 언약궤라든지 또 그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기구들을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입니다. 다른 레위인들은 물건을 움직일 때 수레 사용에 허가가 됐어요. 하지만 고핫 자손은 수레를 쓸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어깨에 메야 합니다. 어떤 사역은 수레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역은 편하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역은 번거롭게 사역해야 돼요. 어깨에 일일이 다 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는 방법이 뭐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예, 바로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흐름을 멈추게 된다. 바로 그 어깨에 맸던 그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 바로 고핫 자손들이죠. 하지만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소와 수레가 제공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옮기게 되는 것들은 부피가 커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성막 휘장, 덮개, 문장, 뜰의 포장, 널판, 기구, 받침, 말뚝, 줄 일체. 이게 부피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레가 6, 그리고 소가 12마리. 휘장이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거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거나 쉽습니다. 휘장, 얼른 생각할 때 커튼 같은 거 생각하겠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요. 높이가 10m, 폭이 4.5m입니다.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의 전승 미드라쉬에 의하면 한 뼘 정도가 휘장의 두께래요. 한 뼘. 8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카펫이나 양탄자보다 훨씬 더 두껍죠. 양들이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휘장입니다. 휘장의 무게를 추측해보니까 약 2톤입니다. 그러니 수레가 필요하고 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이 2톤을 어깨에 맸다가는 어깨 다 바스러집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렇듯 힘쓰는 일들 계십니다. 현수막을 설치하시는 분, 방송장비, 스피커 같은 거 엄청 무겁죠. 설치하시는 분, 예배당 정리하시는 분, 의자를 나르고 책상을 정리하고 조리를 하고 뜨거운 음식을 나르고 세팅을 하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쫙 와가지고 고핫 자손은 다 어깨에 메주죠.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은 수레와 소에 착 나눠가지고 짐을 전부 다 옮겨주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죠, 레위인들. 엄청 고맙죠.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우리말로는 온전히 맡겨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온전히 맡겨졌다가 그냥 두 개의 단어가 반복됐어요. 네튜님, 네튜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네튜님, 따라서 할까요? 네튜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지다, 할당하다, assign 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반복하잖아요. 네튜님, 네튜님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뜻이 무슨 뜻이 되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온전히 맡겼다. 이게 네튜님이 두 번 반복하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였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마터면 혼자 다 해야 되는 그 엄청난 일을 레위인들이, 2만 명이 넘는 레위인들이 쫙 와가지고 그 무거운 성막의 기구를 싹 다 옮겨주니까, 그래서 네튜님, 네튜님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군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맡겼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그렇게 바라봐주면 어떨까?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해주죠. 또 누군가는 또 드럼도 쳐주죠. 또 건반으로 연주도 해주죠. 누군가는 불을 또 켜주죠.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이 음향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죠. 누군가는 저 뒤에서 또 시원하게 에어컨, 적절한 온도 내에서 여기서 이렇게 환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죠. 누군가는 일찍 와서 여기를 다 의자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얼마나 좋냐고요? 선물이죠, 선물. 누군가는 말뚝을 박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말뚝을 박아요. 그 광야에서 48개가 되는 말뚝을 일일이 다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땀을 흘리겠냐고요. 휘장을 또 덮어요. 덮개를 다 덮어요. 성물을 또 다 운반해요. 그럴 때 집사님 저에게 선물 같은 일을 해주시네요. 장로님, 장로님의 이 현신이 저에게 선물입니다. 목자님, 목녀님 저에게 선물이시네요. 우리가 서로를 좀 그렇게 봐주면, 원래 그 일을 하시는 분, 당연히 그 일을 하시는 분, 저분은 항상 그 일을 해왔어, 이렇게 인정해줘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눈물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번 선물처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살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아멘이십니까? 저분은 맨날 국구리고, 저분은 맨날 호박 썰고 있고, 저분은 맨날 주차봉사하고, 그걸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 그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귀한 선물인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 주차사역, 관리사역, 장식사역,
주방사역 이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사역

예배 사역, 인터넷 사역, 혹시 그래도 제가 또 빠뜨린 또 사역 부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뭐 임주희 집사님 보니까 맨날 이렇게 카페에 글 올리더만 원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분의 글 하나 올리는 것이, 이분이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 같은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에게 온전히 맡기면서 네투님, 네투님,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손목사, 너에게 열린베델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선물을 줄게. 이 교회 사역자들, 너에게 선물 같은 존재들. 우리가 서로를 좀 그렇게 좀 바라봐주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고마워할 수 있다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맨날 48개의 말뚝을 박는 이 험한 일을 하는 동안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네투님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내가 좀 기쁘게 감당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사역할 때 두 가지요. 첫째, 불관리.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셨잖아요. 내가 이걸 좀 날라야겠다. 내가 이것 좀 운반해야겠다. 내가 좀 특송 좀 해야겠다. 이런 아마 이남선 교회가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일리여전도회라든지 아마 불이 또 그쪽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셨으면 꺼뜨리지 마시고 그 불을 잘 또 관리하셔서 다음 달에는 볼 수 있기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게 서로를 보면서 저분 원래 저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서로를 좀 바라봐주고 늘 땡큐, 고마워해주고 그렇게 하는 저희 교회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불관리도 중요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선물 같은 존재로 바라봐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왜 레위인인가? 왜 선물을 하나님은 꼭 레위인을 줘야만 했을까? 아니 뭐 루벤 지파를 줄 수도 있고 뭐 이사갈 지파를 줄 수도 있고 스불론 지파를 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주셨을까? 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열두 지파잖아요. 전체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수가 몇 명일까요? 2만 명이죠. 자, 3장 42절 4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얼마예요? 2만 2,273명이요. 다시 한번 얼마라고요? 2만 2,273명이요. 그러면 레위인도 그 정도 수가 돼야 되겠죠. 레위인, 게르손 자손이 7,500명, 고핫 자손이 8,600명, 무라리 자손이 6,200명이라고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토탈 해보니까 2만 2천명이에요. 273명 좀 안 맞긴 하지만 2만 2천명이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자를 대신할 지파로 레위인을 따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장자들 내 건데, 장자 다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첫째는 하나님 거잖아요. 장자들 다 내 건데, 내가 너희 장자를 다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장자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장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모든 장자들은 성막으로 와서 레위인들을 도와라. 왜냐하면 장자는 다 내 것이니까. 레위인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장자들이 와가지고 성막 봉사를 평생 해야 되는데, 장자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바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 일이요. 이런 일들이 장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장자들이 그 일을 못하고 다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장자들이 장자의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장자를 대신할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으니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이 선물과 같은 존재로서 제사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협력하고 서포트하고 관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더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몇 가지죠? 열 가지죠. 피, 나일강, 피, 개, 개구리요. 이. 그 다음 파리, 피게이파.

그다음에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인들에게만 임했나요? 이스라엘에게도 임했나요? 모든 집에 다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죽은 장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살려주시겠지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죽어 마땅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굽인과 이스라엘의 구별이 없어요. 다 이스라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죄인이니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대놓고 어기죠. 그리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죽어 마땅합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장자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 때문에 살았으니까 너희 장자들 내 거야. 나 때문에 살았으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장자들은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너희 장자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전부 다 성막에 와서 봉사를 해버리면 너희의 가업은 아무도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려. 다만 너희를 대신할 지파를 내가 뽑았으니 레위인들이야. 레위인들이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도록 내가 구별해 놓을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뭘까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나는 죽을 수 있었는데, 나는 죽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이 구원의 감격을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나를 속량해주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의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막 일을 하고, 내가 운반하는 일도 하고, 내가 나르는 일도 하고, 내가 말뚝 박는 일도 하고, 내가 휘장을 치는 일도 하고, 현수막 거는 일도 하고, 방송 사역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내가 살게 되었으니 물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두 번째로 얻은 생명이니 이 생명 가지고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분이 시한부 선포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낫게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자연스럽게 내가 다시 얻게 된 이 생명,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 건강 잘 관리하면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돕고 후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감당하는 바로 이것이 봉사자의 마음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이스라엘은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 머리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가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0: 이제 광야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전쟁을 앞두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라 되나 보려고 민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장, 4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갑자기 성막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광야에서 원수들과 싸우는데 무슨 상관이 있지? 싶은 말씀이죠.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설치하는 것, 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잘 나눠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고 그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했던 요소였던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칼로 싸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칼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기는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은 칼을 잘 쓰지 못하면 죽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오는 칼을 못 써서 죽은 게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장 4장은 쓸데없는 장이 아니죠. 민수기 3장 4장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기 위한 너무나 소중한 장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야 하는가. 첫째는 뭐냐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관리, 불 관리. 성령님이 불을 붙여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한 마음이요.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 당신은 나에게 선물이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격하는 마음이요. 나를 살려주신 거. 내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내가 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뚝을 받고 휘장을 설치하는 그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 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 베델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드란. 하연 시인의 달의 조각의 한 구절이에요. 장마는 그리 길지 않더라. 지루한 여름이 끝나고 저 멀리 가을의 입구가 보일 때쯤이면 겨울엔 젖은 옷도 다 마르고 말더라. 참 따뜻한 표현이죠. 사실 젖은 옷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릅니다. 햇볕이 비추고 바람이 불면 어느새 물기가 사라지죠. 우리의 마음도 비슷해요. 심리학에서는 큰 슬픔이나 충격도 시간이 지나면